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하나님은 여정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서 모든 폭풍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폭풍 한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는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여정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주한 어려움을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어둠 속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렇듯 현재의 눈물과 인내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수확을 준비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사랑이 뜰한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할게요.

소프라노 한나영 씨의 찬양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첵 사연들 보내주고 계세요. 육안의 81번님 들어오셨고요. 9507번님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한 하루네요. 라고요. 들어와 주셨어요. 9507번님은 아침 일찍 집안 정리하면서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네. 비가 아침에 조금 내렸었나 봐요. 오후에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라고요. 외출 준비하시면 꼭 우산을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2667번님, 비가 그친 뒤 맑아지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맑고요. 밝은 날씨처럼 환하게 비춰주면 좋겠어요. 라고요. 2667번님, 네, 보내주셨어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화창하고 참, 네, 좀 덥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날씨가 변화가 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오늘처럼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햇살이 좋은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에 더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돌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정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그 바뀌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정 지금 들어오세요. 약속의 땅에 내 주는 크고 주님과 담대히 두곡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6.18일 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약속의 땅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는 크고 주님과 담대히라는 곡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9507번님 아멘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 오늘 여정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육아는 81번님 여정, 예수님, 예수님 여정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도우소서라고 보내주셨네요. 159번님, 내 인생 여정의 완벽한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곡이죠. 이 곡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네. 여정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여정, 네, 두 글자 지금 들어오세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네. 우먼 오브 페이스 찬양의 앨범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더 높이 또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천 시립합창단을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459번님 여정으로 출석합니다라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청해 주셨어요. 네. 한글로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어였나요? 네. 저는 그쵸.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신청곡 함께 나눴고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신청합니다라고 9507번님도 네,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이 아침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정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459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주앤 크로스의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4198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찬양 해 뜨는 데부터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비가 와서 좀 눅눅한데 좀 뽀송뽀송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이곡 신청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큰 바다를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멘 하시면서 4198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주님을 위한 여정이라면 오늘도 감사의 여기고 할렐루야, 샬롬, 아멘, 아멘. 오늘도 따뜻한 방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요. 네. 오늘 그렇게 좋은 하루, 뽀송뽀송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1072번님, 해 뜨는 데부터 이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 이 추억의 율동 찬양 듣고 있는데 핸들을 놓고 제가 율동을 할 뻔했습니다. 크크크 하셨는데,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쵸?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으로 율동을 한번, 네,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따라 불러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향기로운 나무의 소원의 항구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여정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세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 1부 끝곡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하루라는 찬양 홀리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섭리를 위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가소와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학자들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해 연구하여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바로 그 답답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겪는 이 일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아무 보상 없이 잊혀진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모르드개가 칭찬을 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개인적으로는 기뻤겠지만 훗날 하만으로 인해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공로가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억울하게 잊혀진 것이 오히려 훗날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인간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사소하고 억울한 일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지혜로운 퍼즐 조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0: 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불합리한 일로 인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체 섭리는 부분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코만 만져봐서는 코끼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는 부분을 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살아간 하루는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웠던 오늘이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너무나 무력했던, 그래서 무의미하게 보이는 오늘도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이 없습니다. 가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애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깊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나의 선한 행동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일,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친 그 모든 눈물의 결단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결단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개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숙한 신자인가 아닌가는 바로 이 억울한 일 앞에서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섭리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마침내 아름답게 역전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242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0: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송정미 사모의 찬양으로 대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들어 매주 목요일 2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그 드레스코드 색깔이 좀 비슷하시네요.
2: 아, 그런가요? 그런 잿빛이네요.
1: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나?
0: 똑같은, 아니, 색깔이 똑같으세요.
2: 아, 그렇죠. 저는... 제가 넣으니까 제 아내가 좀 더 예쁜 거 아니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입었는데 또 어떻게 바꾼다.
1: 아, 근데
2: 그리고
1: 저는
2: 고집하고 왔는데.
1: 저는 올 때 네. 방송하러 올 때 항상 조금 더 따뜻하게
2: 신경 써서.
1: 네, 네. 저한테 맞추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네. 추위를 많이 타니까. 네. 그래서 항상. 뭐 하나 걸친다고 걸친 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0: 맞췄어요.
1: 네. 깔맞춤이 됐네요.
0: 그리고 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박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 좋아하고.
0: 아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한 뭐 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8월 이제 지나고 나서 20일, 8월 20일 날 다시
1: 50일 이제 방학이네요.
0: 50이 되나요? 네. 그러면 두 달이 안 되네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렇게 함께 또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상반기 네. 네. 마지막 방송이네요.
2: 네. 네. 그러네요.
1: 그냥
2: 네.
1: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0: 좋은 일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 아, 저번 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저번 주에. 목사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우리 피디님 딱 카톡 넣어줬는데
2: 그렇죠.
1: 네. 네.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그냥 뿌듯하고 행복하고 네. 자랑을 몇 군데 했어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에덴 교회를 소개해드렸죠.
1: 네. 네. 저희가 한 시간 이상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0: 맞습니다.
1: 네. 네. 하고 왔는데 그 참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부모님 팔순에 기념해서 네, 네. 다른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헌금으로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해주시고 아 너무 그냥 좀 그 카톡을 봤을 때 네. 막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0: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뭐 견적이 나온 금액도 말씀드렸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썬팅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LED 간판
2: 그렇죠. 네.
0: 불이 깨졌다라고 하셔서 네.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2만 원이 들어왔어요.
2: 아멘.
0: 네. 네. 그 2만 원은 뭘까요?
1: 아, 근데
2: 딱
1: 분명히
0: 필요한 거겠죠.
1: 네. 네. 분명히 네. 그 202만 원이 그 교회에 네. 필요해서 하나님 그럼요. 주셨을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사해하셨고 남은 금액으로는 화장실을 또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1: 그거 봐요.
0: 그래서 아마 화장실 견적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날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저희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0: 네네. 고맙습니다. 2부 소나기 하트 목사님 권사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죠? 라고요. 유관아 파리버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들어오니까 네. 저도 참 감사하고
1: 네.
0: 이 상반기를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그냥 하나님께서
2: 네, 그렇군요.
0: 네.
1: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네. 만약에 네. 이렇게 해주신다면 네. 얼마나
2: 그렇죠?
1: 좋을까요?
2: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목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제가 거기 넘어리고 저 갈릴리에 다녀왔어요. 경주에
0: 네, 네. 백명제 목사님
1: 아,
0: 네.
1: 저기 그 여목사님
0: 네, 백명제 목사님이시죠. 네.
2: 저희 집사님하고 두 분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 뵈었어요. 이제 기초를 하시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고 기초 철골은 다 해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이제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부지나 위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0: 그래요. 네,
2: 크지는 않았지만 네. 그 동네와 여러 입지속상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사실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0: 주택을 헐고서 다시 비도 세고 문제가 있어 새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이 하나하나 좀 느리지만, 그죠? 느리지만 하나하나 해가시는 하나님 모습 바라보면서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옆에,
1: 네.
0: 그죠? 옆에 있는 그 하우스 교회에서
1: 네.
0: 기도하시면서, 예,
1: 맞아요.
0: 지켜나가시는 모습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참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그죠? 예, 같은
1: 그러니까
0: 목회자로서.
1: 결론은 돈이 지금 없어서 돈대로 하기 때문에 많이 늦다는 얘기잖아요.
0: 네, 그런 분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또 열어가시고 하나님 또 공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아멘.
0: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또 방법을 찾고 있고
1: 네.
0: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1: 아유,
0: 그곳에 교회가
1: 감사합니다.
0: 세워집니다.
1: 아, 이렇게 중간 보고까지 해주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성동교회
1: 네.
0: 교인들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을
1: 맞아요.
0: 비롯해서.
1: 그렇게 주변에 힘든 교회들을 또 가셔서 방문하시고 좀 직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근데 어무나 진짜 그분들은 일꾼이 없어서
0: 네,
1: 어렵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사실 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0: 그럼요.
1: 근데 그런 부분을 감당하셔서 교회를 같이 또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참, 아유, 하느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0: 아멘.
1: 네.
0: 아니, 제가 성동교회 장로님을 어제 뵀거든요.
1: 네.
0: 막 자랑하시는 거야. 교회, 성동교회 자랑하면서 저번에는 목포교회가 다녀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1: 네네.
0: 네.
1: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가 포항에 있는 행복 나눔 교회 이우개 목사님 저희가
0: 네.
1: 소개해드릴 건데 보니까 행복 나눔 교회도 성동 교회가 다녀가셨더라고요.
0: 힘좀
1: 그죠.
0: 썼습니다.
1: 그러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돼
0: 우리가
1: 있더라고요.
0: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제 목사님 바뀌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갔는데 뭐 그냥 너무 또 여목사님이 하시니까 우리 PD님이 그 얘기를 여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좀 깔끔하고
1: 손이 간
0: 그렇다고
1: 게다 피가
0: 예, 이게
1: 나죠.
0: 손길이 느껴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그냥 좀 친정집 같은 어떤 좀 포근한 그렇죠.
1: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그냥 PD님 아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인데 안 졸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들어갔거든요. 그냥 다음부터 시간 조율 좀 해. 막 이랬는데 우리 졸지 않고 정말 진짜 열심히 그냥 은혜 저희 원래
0: 받고
1: 안 졸아요.
0: 왔습니다.
1: 오해하시나? 네, 저 은혜 받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복 나눔 교회 이호계 목사님이시고요. 네, 2042번님도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그 사역의 열매들이 너무 참 눈에
0: 네.
1: 보이는 것 같아요,
0: 예.
1: 진짜. 네. 우리 이호계 목사님은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오신 지 작년 4월에 오셨다고
0: 네, 1년 조금
1: 그러셨죠.
0: 넘으셨고,
1: 맞아요. 네.
0: 예.
1: 어떻게도 목회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호계 목사님 만나보시죠.
2: 8년 정도 된 교회고, 저는 25년 4월 첫 주에 부임했어요.
1: 작년에요. 1년이 이제 넘었네요.
2: 예, 1년 조금 넘었어요.
1: 원래 무슨 포항에서 그럼 목회를 하셨어요?
2: 포항에서 나고 포항에서 안수받고 포항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예, 단독 목회는 처음인데 포항 어려운 사역을 자비량으로 한 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거기는 이제 사역지로서는 정리가 됐지만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수 받은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임지도 정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부목사로서 어떤 그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다 대우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더라고, 당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뭐 갑자기 나오면서 한몇 달을 쉬는데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사역지 없이 이렇게 안수받고 그렇게 나오니까 힘들었었는데 어떤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포항의료원에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갔더니 주일 예배만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있어서 주일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다 맡겨놓고 본인은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 병원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허락해 준게 감사해서 뭐라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친구 권사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아는 복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정신과에 지금도 계시는 최선희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뭘좀 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안 그래도 예배가 없어진 지한 3년이 됐다. 정신과 환우들 예배. 그래서 그 3년이 됐는데 이제 그전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하다가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 혼자니까 뭐 아무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봉사자들 이제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 폐쇄병동이라고 있어요. 그 폐쇄병동에 환자들이 한 70명 이상이 됐고 우리 봉사자들이 한 10명 가까이 들어가면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폐쇄병동 강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가니까 너무 기독교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병원에 또 어쨌든 또 맞춰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일반 국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츰 이건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병원을 잠깐 쉬게 되면서 그리고 그때는 거기 음압병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의료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정신과 환자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한 20명 이상 우리 봉사자들 한 10명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병동에서 또 어떤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우리도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병동에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뭐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묵묵히 지금까지 해오다가 제일 그때 아쉬웠던 게 우리 공간이 하나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기도처를 하나 만들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이렇게 선뜻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그 안에서 모여서 이제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병원 전도도 많이 했고 병원 전도도 시내에 각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매주 화요일 날 하고 또 우린 따로 금요일 날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면서 그리고 뭐 노인병동은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치매 병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노인병동 쉬고 있고 정신과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아플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대를 했죠, 뭐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저를 막이 사람 저 사람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볼 필요도 없이 뭐 처음에 왔을 때 환경은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 그냥 선물인데 포장지가 너덜너덜하다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기쁘게 받자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정리해가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은 지금 뭐 8명 정도 되는데 제가 와서 이제 뭐 남편하고 또 다른 남자 분한 분하고 또 새로 할머니 한분 오시고 이렇게 예배 전체 모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 노인대학 다녔었던 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많지는

0: 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한 분 빠지시고 계속 잘 나오고 계셔요. 처음부터 그렇더라고요. 아, 작은 교회라도 내가 부임을 해서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나는 시골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시내에 이렇게 온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니까 어쨌든 감사할 일밖에 없죠. 가족은 저는 이제 뭐 남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부목사로. 손주들이 3명 낳고 김다로 이렇게 사역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잘 대화가 잘 되죠. 항상 대화는 뭐 잘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고 또 아들도 보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뭐 다른 일보다 목회하는 일에 저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저는 그때 결혼 이후에 우리 여자들의 인생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기도를 계속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계속 그 기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쯤에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보낼 것이다 했잖아. 그 말씀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사역지가 또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뭐 제가 간절히 원해서라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오늘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는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막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제도 이제 오신다 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네. 전부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저는 뭐 어려서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이제 한창 은혜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보는 분이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나도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목사님의 길이 얼마나 힘든데 저는 이제 마음에만 간직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커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평신도 선교사지 목사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일찍 하고 그런 거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뭐 서로 만나서 살면은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갑자기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장인 장모님 계시는 그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들게 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거기서 한 3년 이상을 했죠. 하고 돌아올 점에 해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 가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례비는 뭐 거의 그냥 한 30만 원 책정해놔도 그것도 제때 못 받을 때도 있어요.
1: 아, 그건 나오죠. 네? 동방성장.
0: 예, 동방성장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차가 작은 차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한꺼번에 태워서 어디 이렇게 좀 갈 그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이제 이게 내부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방수를 일단은 주인이 해줬으니까 다시 이제 그 업자들하고 해서 새는 부분 보완을 하면은 이제 내부 수리를 조금 하려고 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그래도 여기 삼층까지 올라오는데 성도들은

0: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좋다 하고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늘 기도가 올라올 때 정말 막 기쁨으로 힘이 넘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연로해지시니까 성한 사람은 다리가 성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뭐 뇌경색 환자분, 또 뭐 허리에 철심이 많이 박히신 분, 뭐 다 다리가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올라오시는데도 불평 안 하시니까 그게 감사하고, 이 주변에 좀 1층이나 이런 데 있으면 옮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또 멀리 떠나버리면 이분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그런 게 좀 통합교단. 네, 네. 예. 이제 66세니까 70세까지 원래
1: 얼마나 지 않았네요.
0: 예. 어려운 생각할 때도 하나도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 먹고 살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게 다 기적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도 뭐 그래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니까 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그 장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봉사자들이 한번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려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10년 이상 걸렸다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시더라고. 우리는 급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남다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분이 초청돼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식사를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힘들다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접하는 거를 참 집에서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한 분은 이제 그 집에서 맨날 라면만 끓여 드셔요. 그래서 오면은 주일날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 항상 교회 오면 자기는 생일상 받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 후에 뭐 11시 반 그냥 가시라 하면 되는데 처음엔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오시면 한 끼 해결하고 가시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수제비해서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지만 또 맛있게 드신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분들에게 그 전도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면은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수요일날 또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데리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럴 때 아이고 그래 맞아 주님께 하듯이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 맛있다고는 해요.
1: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맛있다고는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엄마가 다니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흥해 제일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시고 이제 시댁에는 오니까 막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랑 계속 이제 새벽 기도 다니면서 신앙이 조금 성장한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니까 그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랐던 것 같아요. 뭐 기도도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 부르짖는 기도할 때가 있고 왜 잠잠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이제 저는 요즘은 이제 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막 애쓸 때는 이게 좀 불안함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막 이랬는데 아 그래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0: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요즘도 조금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뭐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른 길 가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네. 네. 그런 그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엇길로 가는 거에 대한 왜 저렇지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는데, 아 그런 어떤 그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바로 세워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의 고생이 많더라고. 그런데 아 이제는 이제 아,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평안해진 것 같아요. 평안해지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를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리고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이 찬양을 진짜 못하거든요. 엄친데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전도를 하러 가자하면은 다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도를 좀 더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웃의 전도도 좀 앞으로 더 이제 해볼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웃음이 넘치고 서로 뭐 서로 흉 보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 오면 웃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식탁 교제를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게 하나가 되고 한 분이라도, 그 전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뭐 옮기는 문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는 이제 던져놓은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고 이제 뭐 수리 조금 하고 더 이제 깨끗하고 아담하게 이렇게 해서 오시면 더 이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아프신 분들 제가 늘 기도하기를 살아있는 동안 이 성전을 밟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전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또 그 우리 맏 언니 제일 연세 많으신 분 언니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동생들 잘 이렇게 섬기시고 또 위로해 줄 거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1: 네, 이호계 목사님 행복나눔교회 목사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그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웃으시고
2: 차분하시고 네, 여성스럽시고.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 네네.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도님들 우리 그냥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 네네. 네, 그게 느껴졌어요.
1: 맞아요. 저희가 네. 시키지 않았는데 하셨어요. 중요한 그동안 굉장히 쑥스러워하셔서 저희가 시켜야지만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교회 갔을 때는 정리는 깔끔하게 그래도 버릴 건 버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누수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죠.
2: 네. 네. 군데군데 그 비가 새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곳을 이렇게 캄프라치 좀 이렇게 해놓긴 해놓으셨는데도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꼭 정말 잡아야 되고 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3: 그렇죠. 이제 건물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참 누수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1: 맞습니다.
3: 이제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냥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제일 제일 좋은.

0: 요즘 시골에 그런 집 많더라.
1: 예, 네. 도시에도 예전에는 양옥집에서 옥상이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아예 갓을 씌워서 이렇게 누수를 잡거나 정말 또 이제 누수를 잘 잡으려면 아,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벽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 참 이제 저는 이제 그 앞번에 있는 목사님도 알고 그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 가서 봉사나 활동을 하고 이제 섬겼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이제 비새는 곳들을 보았고 또 이렇게 좀 했는데 아, 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교회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2: 왜냐하면 거기가 네. 3층이어서 그러니까. 와, 계단도 너무 가팔라요.
0: 또 가팔라요. 네. 그래서 우리 제 기억에 그 교회 다시 간다고 하니까 아, 그 교회 계단? 이게 딱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신 분은 한 분이래요.
2: 맞습니다.
0: 한 분이신데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힘든 곳을 올라오시면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느껴졌어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 맞습니다. 중심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1층에다가 1층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 아담하고 따뜻하고 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1층에 아, 교회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꼭 건물을 안 짓는다 그래도 그래서 1층에 아, 건물 예배처소가 있으면 그 주위에 어르신들 다 이렇게
0: 사랑방처럼
1: 그렇죠.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그죠 올라오는 예배들에게 너무 좋겠고
0: 제가 사실 목사님 방송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려요.
1: 그렇죠.
0: 11시에 드리고 점심을 해드린대요. 그게 너무 정말 귀하지 않아요?
2: 그렇죠. 주일에도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을 또 섬기시더라고요.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시고 직접 목사님이 음식을 만드세요.
1: 그렇죠.
2: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하러 수요일에 갔었죠. 갔었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수제비 드셨대요.
0: 그러니까 1층에 아, 만약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죠. 1층에 바뀌면 그 주위에
1: 더 많은
0: 정말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뭐 그러다가 이제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고
1: 근데 이제 우리 요게 목사님께서 사실 포항 의료원 선교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거기 오랫동안 그 어르신들 거기에 환우들을 섬기시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게 되셨는데 근본적으로 섬기시면은 그저 특기가 있는 분이세요.
2: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 성도가 8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례비를 좀 받으시나 했더니 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0: 책정은
2: 되어 있는데 30도 사실 적죠. 근데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0: 근데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좀 그래서 있으면 받고 없으면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아마 거의 그쵸. 못 받지 않을까 정말 이 교회에 좀 후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2: 맞습니다.
0: 많이 하고 왔어요.
2: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고 행복나눔 교회를 좀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함께해 주시면은 목사님 사례비도 그렇지만 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좀 손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후원으로 잘 또 교회가 예쁘게 잘 수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하루 일주일에 두 번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다 이게 뭐 음식을 만들려면 다 물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또 집에서 많이 좀 여유가 있는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방문하시고 좀 갖다 드려도 괜찮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2: 전에 저희가 그 최병태 목사님 계실 때는 어떤 분이 물품으로 뭔가를 갖다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렇죠. 우리 전도 물품을 같이 우리 후원해 드렸었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갖다 주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하기

0: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1: 아,
0: 책
1: 감사합니다.
0: 하나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
0: 후원하겠습니다.
2: 왔습니다.
0: 네네. 여러분들 오늘 행복 나눔 교회고요. 여기가 이제 송도죠?
1: 네.
0: 태도동인가요? 네. 송도.
1: 송도죠. 예.
2: 송도죠.
0: 네.
2: 송도.
0: 송도. 네. 방송사에서도 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목사님이 오신 지가 1년하고도 조금밖에 안 됐죠. 작년 4월에 오셨는데 올해 연세가 66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통합교단이다 보니까
1: 네.
0: 은퇴하실
2: 70대면
0: 날을,
2: 만 70대면
0: 만
2: 은퇴하셔야
0: 70이죠.
2: 되잖아요.
0: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1: 아멘.
0: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1211번님께서요, 후원 보내주셨어요.
1: 아멘. 네,
0: 감사하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7240번님도 후원합니다. 목사님 사역 너무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1: 세상에
0: 네네.
1: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교회마다 다 뭐랄까 우리가 방송하면 채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0: 마음
2: 마음이지만
0: 있죠. 네.
2: 특별히 이 교회는 정말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후원의
0: 네.
2: 손길이 좀 그냥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0: 맞습니다.
2: 네.
0: 우리가 사실 직접 교회를 봤기 때문에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1: 그렇죠. 예.
0: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네네.
1: 맞죠.
2: 그렇지만
1: 예.
2: 너무 깔끔했어요.
1: 근데 이제 참 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죠. 뭐 세상 일도 그러고 하려고 하면 무진장 많고
0: 네.
1: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면 없죠.
2: 맞아요, 맞아.
1: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어르신들 사실 어르신들은 섬김이잖아요. 그죠?
0: 네.
1: 끝까지 섬김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생활비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0: 네.
1: 예, 그 어르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퍼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0: 맞습니다.
1: 그래도 여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또한분한분그 언니들을 그죠
0: 언니라고 하셨어요.
1: 그렇죠 식사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섬기려는 마음이 너무 크세요 그죠 예
0: 네.
1: 너무 크시고 참 감사하죠 그죠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
0: 네.
1: 그리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겨내신다는 거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또 다른 길들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죠
2: 아멘.
1: 진짜
2: 라면만 드시는 분도 교회 오셔서
0: 맞아요
2: 식사하시면서
0: 생일상 받는 기분이죠
2: 생일상 받는다고
0: 아
2: 말씀하시고
1: 그렇죠
0: 너무
1: 맞습니다
2: 다한분한분 사연들이
0: 네
2: 그냥 좀 정말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이
1: 맞아요
2: 따뜻해지는 것 같은
0: 네네 맞습니다 6181번님께서 후원
1: 아멘
0: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 되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망 나누기 소나기는요 행복 나눔 교회 이호계 목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또 후원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상반기 결산, 네, 소나기는
2: 네.
0: 여기까지고 8월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포항송도교회 박혜원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네, 후원합니다라고 1693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안의 방금도 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피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서 전도로 교회를 채운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잃어버린 한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엿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상거가 뭔데도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치지 아니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새 비유의 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신 이유 역시 그들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따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떼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보내심도 그러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 또한 우리로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또한 잃어버린 한 드라마 아닌가, 또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혼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의 역사가 그삶 속에 앞날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더해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한량없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성공, 돈, 인정, 사랑과 같은 귀한 선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만 이루면 인생이 완성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겉모습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단순히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 때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새로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더 크게 의지하며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요.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울릉도에서도 샵 9030으로 문자를 주시면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생방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요청을 위해서 오늘은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7월의 첫 주가 되었죠?
1: 예, 네. 이제 또 장마도 시작됐다 그러고 네. 또 7월 또 장마 아직 지나면 더위도 시작될 건데
0: 네.
1: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0: 네.
1: 장마도 또 더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께 오늘 먼저 오프닝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열방 중 이 세계 가운데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 7월에는 여름 수련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1: 예.
0: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나라의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들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것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후손 만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암흑의 이 땅에 복음의 여명이 비춰진 지 이제 이 백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더욱 귀하게 복되게 들어 쓰임받도록 은혜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0: 아멘.
1: 7월달 또 여름에는 교회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등부 수련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이제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0: 아멘.
1: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해 나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한국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더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부 기도를 시작할 첫 번째 기도는요 2667번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2667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드려봅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봄 냉해 비해와 가을 잦은 비로 수확량이 평년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서 소득도 농비 충당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과 그에 따른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과수원 하시는 분이십니다.
1: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같이 기도.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2667번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가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고한 모든 수고에 비해 대가가 이제 충분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러나 금년에도 다시금 힘을 내서 이렇게 귀한 가수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농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또 내가 감당할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하게 모든 열매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2667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2667번님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된 삶의 자리에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모든 가수는 이제 농사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만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5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올려요.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대출 공동명의의 집, 선한 길로 저희가 매매의 문 열리게, 그리고 무릎 통증 회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0: 예, 우리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 기도하면은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507번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9507번님을 선하신 길로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9507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장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대출받은 문제나 대출받는 문제나 공동명의의 집이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선한 길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귀한 우리 9507번님의 앞에 닫힌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 통증도 우리 하나님 건강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고 건강 주셔서 더욱 기쁘고 즐겁게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귀한 우리 9507번님의 기도를 소원을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하신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도로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 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기 위하는 마음

0: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예, 귀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여름 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날 평천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여름 음악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행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날 이 음악회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찾아와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여름 음악회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행사를 통하여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제 평천교회 그 모든 준비하는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행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529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위안 말기인 우리 시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시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돈이 아니더라도 베푸는 예수의 가정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예, 네. 우리 5297번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5297번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가정에 이제 시아버님께서 위암 말기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귀한 이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아버님 되시는 어른도 꼭 예수님 만나고 또 이 병을 통해서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질고 중에 있는 시아버지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귀한 가정이 이제 풍성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귀한 가정에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5297번님의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700번님이 문자로 주신 전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주 안에서 순조롭게 만나길, 무엇보다 만나기 전이든 만난 후이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생 말과 일에 실수가 없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길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 샬롬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예,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0: 9700번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선하시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주께서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700번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주 안에서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된 가정 이루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이제 우리 9700번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말과 일에 실수가 없고 또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함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속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11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친구 허미영 루게릭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요. 아멘. 두 번째로 강한 스트레스로 실어증입니다. 우울증, 근심 걱정 등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 구원해 주시도록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구원해 주시도록요.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0: 예.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81182번님이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귀한 친구에게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친구 허미영 자매가 이렇게 루게릭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실어증에 걸리고 우울증으로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친구를 꼭 만나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가 귀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그 친구가 병에서도 깨끗이 자유함을 얻고 또 우울증도 깨끗이 물러가고 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이제 복된 삶,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관계가 더욱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친구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되게 들어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 듣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예수 사랑하심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까지 모두 다 사랑하는 귀한 찬송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8839번님이 보내주신 전화로 문자 주셨네요. 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간절함을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우리 주님께 함께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8839번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88

0: 1139번님의 인생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간절함을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미 베푸신 크신 사랑 우리 8839번님이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더 큰 사랑 주님 더욱 큰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의지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8839번님 삶 위에 넘쳐나도록 이 사랑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참으로 만족함이 우리 8839번님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건강하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929번님이신데요. 샬롬,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머님께서 술을 의지하시는데 술이 아닌 예수님을 참 의지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0: 우리 시어버님,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 자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어서 더 아름답게 열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8929번님이 시부모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기도가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식당이 이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이 일로 또 시어머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고 또 시아버님과 함께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님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자부의 기도를 통하여 시부모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어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이제 이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단문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네요.
0: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087번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며 올려드린 기도를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고 또 삶의 무기력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많이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087번님을 도우셔서

0: 이제 속히 이 무기력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참으로 넘치는 왕성한 힘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7087번님을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이제 함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속히 이제 무엇인가 참으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혜영님이신데요. 현재 딸이 임신 8주차입니다. 안정기까지 태아를 지켜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안정기가 온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그때까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0: 예. 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예.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혜영님, 하나님 귀한 가정에 또 딸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도우셔서 더욱 안정기도 잘 지내고 또 태아가 엄마 몸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순산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순산의 복도 주시고 이 아이로 인하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위한 복된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어서 251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예요. 믿지 않은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한 또 기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0: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518번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족 중에 함께하는 귀한 남편과 또 아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함께 세워지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속히 닫힌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도 여시고 메인 줄도 푸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간수의 집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 이제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여 주셨던 같이 우리 남편도 또 아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날이 뭐 이제 길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가정에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속히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99

0: 7927번님이 또 전화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김대성 전도사님 회전 근육 파열 수술을 하여서 2주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픈 질병은 수술로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여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1: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997번님이 하나님의 뿌리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김대성 전도사님이 회전 근육 파열 수술을 이후에 지금 잘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제 수술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수술한 것도 후유증 없이 깨끗이 완쾌되어 건강한 몸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수술비도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0: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방송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예담교회 김영진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남교회 진성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산정연 교회 임성명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한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 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 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연 PD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0: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 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 사마리안 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 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1: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 추적 인공지능과 시각 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 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 동안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0: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영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6도, 평양 24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 앞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 동해 안쪽 먼바다는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인류가

풀을 얻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벌이 4만 5천여 꽃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꽃을 찾기 위해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벌들은 아무 곳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들이 공들여 만드는 꿀이기 때문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이지요.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알았으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 일행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십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간 것은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친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 전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1: 네.
0: 예,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1: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0: 예.
1: 그런 와중에 이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 네.
0: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1: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0: 계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예,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 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네. 계신지 이야.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OAP데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 포로 무사하게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올해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네요.
0: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1: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0: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 말씀 되지 뭐.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5: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개라도 좀 드시라요.
4: 찔개? 아, 찌개. 아니야. 우선 이거 좀 먹고.
5: 아니요, 찌개 말고 찔개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4: 그런 거를 찔개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5: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개만 드릴 거예요.
4: 아, 안 돼. 아, 알았어. 아, 찔개도 맛있게 먹을게.
5: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개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0: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개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1: 그렇죠.
0: 자, 투정하지 말고.
1: 네.
0: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1: 매운 거. 아, 그렇죠.
0: 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아, 이게 외국인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개가 나와요.
1: 그리고 또 달라고 하면은
0: 또 채워져요.
1: 맞아요.
0: 리필도 돼.
1: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잖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찔개라는 어이예요. 꽃게할 때 개처럼 찔개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찌개이다.
0: 2번은
1: 반찬이다.
0: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1: 근데

0: 오늘
1: 네.
0: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찔게 많이 드세요라고도 하셨고,
1: 맞아요.
0: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1: 풀만
0: 야채.
1: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0: 근데 야채도 찔게가 될수 있어요?
1: 그럼요.
0: 그냥 생으로도 찔게가 되고.
1: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밥하고 국,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0: 찌개,
1: 2번이 반찬인데
0: 반찬.
1: 북에서는 찔게라고 합니다.
0: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개 넣고 볶아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게로 먹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게만 드셨던 것 같아요.
1: 오.
0: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게만.
1: 자,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0: 네.
1: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0: 아유.
1: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0: 찌개.
1: 찌개,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할
0: 네.
1: 때 찌개, 2번이
0: 반찬.
1: 반찬입니다. 찔게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 사역자 김도현 씨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섬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면서 얘기를
3: 하시는
0: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에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5: 모바일페이.
3: 전 너무 놀랐어요.
0: 네.
3: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6: 삼흥이요?
3: 뭐, 네, 삼흥. 아.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6: 그러면
3: 너무 신기하죠. 네,
5: 신기해요.
6: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0: 많이 됐나 봐요.
3: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5: 네. 엄청 많아졌네요.
0: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요?
3: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0: 명. 네, 맞아요.
3: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0: 아니,
3: 거죠?
0: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3: 그렇죠.
0: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5: 맞아.
0: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3: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5: 맞아요.
3: 나오잖아요.
5: 기록이
3: 모바일 결제로 통제하는 거죠.
5: 진짜.
0: 야, 감시하기 위한.
3: 아유, 그렇죠.
0: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6: 수단이
0: 돈의 흐름이
6: 수단.
0: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3: 오히려.
0: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3: 배달을 시켜오고.
0: 네, 그리고 신기하다.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3: 우와.
0: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6: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는데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0: 총리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1: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맞아요. 들으면서 네.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너무 네. 안타깝죠. 아, 네.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2: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3: 아, 탈북 시도를 하려고
2: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0: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2: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0: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3: 그 자리에서 바로요?
0: 네.
3: 어머나.
0: 그만큼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4: 아, 네. 그런가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2: 네.
0: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4: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4: 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고인데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2: 네, 올라왔는데
4: 네.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2: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3: 어머, 북한에서.
0: 북한에서도.
3: 진짜.
0: 예. 그리고 또
2: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4: 에어컨이 있어요?
0: 에어컨을 장착하는
4: 에어컨이 있어요?
3: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0: 네.
3: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쉿하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0: 그렇죠.
3: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 장마당을요?
3: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3: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4: 아예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4: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3: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0: 거예요?
3: 맞아요.
0: 건가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0: 의도가 가장 큰 거죠.
1: 이 또한 통제라니.
0: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2: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0: 뭔가 좋아 보이지만
2: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0: 다 파악하고
2: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2: 그렇네요.
3: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0: 네.
3: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그리고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북한이 따로 있죠.
0: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1: 신기하다.
0: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2: 무엇보다 극동 방송이죠.
1: 냄새가 나는데.
0: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1: 네.
0: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4: 깨닫는
0: 시간이었어요.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맞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1: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0: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1: 보라,
3: 주주,
5: 삼순,
2: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2번이 반찬.
0: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게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찔게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아,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자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찔게 다 그래도 놓고,
1: 네,
0: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작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찔게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는 북한에서는 국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찌개는 조금 더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0: 그래요. 저는 반찬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고 있어요. 8845님.
1: 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0: 네.
1: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0: 네,
1: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0: 그렇죠?
1: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0: 네.

0: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1: 네.
0: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개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0: 네.
1: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4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하면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0: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개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0: 자,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1: 네.
0: 한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1: 더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의 연방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오와주의 한 대학은 동성애자가 리더를 맡지 못하는 방침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이겼고 이로써 동성애를 반대할 인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방판사는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정책이 오히려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헌법은 표현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동아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감사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만 입각한 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고
2: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목소리로 만나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유재호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의 그 화재보험이나 그 직원들의 단체보험, 그런,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런 또 생명보험, 전반적인 것들 다 취급하는 대리점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 오랜 기간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만 했던 류 집사님은 신혼 초 폐암 의심 진단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1: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처갓집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형제들은 전부 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던 중에 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이제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막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불과 한 2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2: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런 말씀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삶이 바뀌죠. 그동안 뭐 염려와 걱정으로 많이 쌓여있던 그런 삶이 이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2: 오늘 복소리는 류재호 집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 부탁드렸습니다.
1: 김포 행복한교회는 김상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세대 목사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이 무엇이 부럽고 무엇을 다른 것을 갈망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자. 예, 그 설교의 모든 말씀의 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말 그대로 예, 그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2: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류재호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1: 2007년입니다. 제가 C램프라고 명지대에서 했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 하셨던 장로님이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해서 그를 처음 극동방송 예배를 아침 목요일 조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좋았죠. 우리 운영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좋은 분들이고 믿음이 훌륭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극동방송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찬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한 목사님의 설교

0: 말씀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 류 집사님이 운영위원으로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이유, 우리가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파선교라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파선교사로서 전파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봉사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참 감사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복소리를 들으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또한 전파 선교사로 이미 헌신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0: 예성이 엄마,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는 큰 축복이었고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사람 만나서 우리 자녀 셋 낳고 우리 자녀들 잘 또 양육하고 남편 잘 내조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된 데는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류 집사님의 이 음성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감사함이, 그 고마움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류재호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할 예를 행하라 하심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은 요단 서편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간담이 농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간, 담은 옛사람들이 용기와 기운이 깃드는 곳이라고 여겼던 장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녹았다는 것은 용기와 기운이 다 녹아내릴 만큼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숫자도 헤아리기 힘든 이스라엘 자손이 뚝이 넘칠 정도로 창이란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1절 우리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간담이 녹은 것이 잔뜩 겁을 먹은 것이라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뭐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들을 공격하기에 그들이 적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들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때다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이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종종 자신의 생각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입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연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때도 건너기 쉬운 때가 아닌 가장 건너기 힘든 때를 고르셨습니다. 수량이 적고 수심이 얕은 보통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건너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물이 언덕에 넘치고 그것도 차고 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전해졌죠. 요단을 건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칠 수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승리를 예약한 전쟁인 셈인 거예요. 그런데 공격 개시 명령이 아닌 조금은 엉뚱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말이에요.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좀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에 오빠들은 복수를 결심하고 계책을 짰어요. 세겜 남자들 더러 할례 받으면 혼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그럼 한민족이 될 거다. 그럼 우리의 이 많은 재산이 다

당신들의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재산을 또 탐내서 망설이지 않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차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갔을 때 그 많은 남자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떼죽임을 당했어요. 할례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을 건너 지금은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기습 공격이라도 해오면 위험한 상황에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해야 되죠.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직후에 할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40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하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조금 있다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데 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체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무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를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참된 순종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일 성수도 11조도 이 말씀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순종을 요청받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건 순종을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특별한 순종에는 당연히 특별한 복이 따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3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겨우 가나안 땅에 한 발짝 들였는데 자칫 전멸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어요.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 건 신앙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지 않은 신앙은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이에요. 힘들어도 한번 하면 그 다음은 돼요. 할 수 있는데도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루면 그 다음에도 안 돼요. 순종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식의 말씀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해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적을 눈앞에 두고 순종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말씀하신 분이 순종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어요.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할례를 우선시하셨어요. 5절 앞부분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를 앞두고 할례부터 받게 하셨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확인해 보면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51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킨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할례가 없었어요. 출애굽 후 1년 만에 지켰기 때문에 할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무려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으니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광야에서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날이 다른 어떤 절기와 겹쳐도 할례는 무조건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없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사실상 묵인해 주신 거예요. 왜 할례가 40년 동안이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묵인해 주셨을까요? 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우리가 이제 광야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한 징계 성격이 짙어요.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을 원하셨지만 백성은 굳이 가장 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백성의 불순종이 목적지를 바꾼 건 아니지만 도착 시간을 늦춘 건 분명해요. 도착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100%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 만큼 그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출애굽을 체험하고 홍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어요. 종교 형식이 신앙 체험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군대 용어로 짬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닌 연수 무시 못하죠. 신앙생활 한 횟수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순종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고 순종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광야에서 태어나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들이 낳은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대를 잇게 해주신 거예요. 앞세대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징계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버려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자들임을 확실하게 알게 준 겁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에도 고통이 따르지만 그 후에 며칠이 더 힘들어요.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든 남자들은 낫기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적의 침입이라도 있으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 평안한 상황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한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9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정체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 너희는 군대 이전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복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애굽의 수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할례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묶여 있어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의식은 노예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돌아가 봤자 그들 다시 노예 생활할 게 뻔한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입버릇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애굽의 수치를 싹둑 잘라낸 거예요. 애굽에서의 속박은 출애굽을 함으로 풀렸어요. 애굽에서의 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서야 떠나갔어요. 사실 몸의 지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의식의 지배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출애굽 후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고

쓰고라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두 번으로 나눠서 지켰어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 유월절 헌물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의했어요. 그래서 얻은 답이 민수기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한 달 후에라도 한 달을 늦춰서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까 제가 묵인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례가 정상적으로 행해지니 유월절을 이제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와 유월절은 한 묶음, 한 세트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고센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작을 정복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 후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 무교절 첫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10일,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그친 거예요. 요단을 건넜을 때도 유월절 이전까지는 분명히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친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40여 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렸으니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신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신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나가 그친 게 신기해요. 만나가 언제부터 그칠 거라고 예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바로 그쳤어요. 이건 광야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노동이나 수고의 값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농사가 가능하잖아요.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은혜지만 노동을 통해 얻는 양식도 은혜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신기한 은혜라면 노동을 통해 얻는 양식은 일상의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기한 은혜보다 일상의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신기한 은혜는 인생의 광야에서 내리지만 일상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일상에서 내리기 때문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만 먹어야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만나가 그친 걸 보고 어떻게 우리 큰일 났네 하면 안 돼요. 만나를 주신 것도 만나를 그치게 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노동을 통해서 다른 말로 생업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가 신성하다면 생업에서의 노동도 신성한 겁니다. 우리는 노동을 기도처럼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음식 먹었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다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차례예요.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한

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죠. 그가 처음에 칼을 빼들고 자기와 마주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위해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0: 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 대답을 하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중요한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날들어 누구 편이냐 이건 묻지 말고 네가 내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편의 선자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우리가 성경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군대 대장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에요. 싸우려면 당연히 오히려 신발끈을 동여매야죠. 풀어진 신발끈도 오히려 더 세게 당겨 묶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너는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네가 거룩하게만 하면 내가 들어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을 눈앞에 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어요. 삶의 현장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호수아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아니라고 했죠.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네가 내 편에 서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거룩하게 쓰임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훅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0: 그러면서
1: 빠르게.
0: 그러면서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양육간의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 불러야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그렇구나.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앱에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사랑해요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1: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0: 예,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1: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맞아요. 예,
1: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2: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1: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0: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1: 네, 참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2: 예.
1: 예, 옛날 사람인가 봐.
2: 아닙니다.
1: 옛날 사람인가 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네,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0: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아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1: 네.
0: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0: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아,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1: 와.
0: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1: 세상에.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아멘.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나 그러니까요. 봅니다.
0: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2: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2: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3: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막 악보 찾느라고.
3: 예.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0: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와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이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3: 아멘.
0: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3: 아멘.
0: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0: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도 오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조초연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

0: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첫 곡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존 루터의 성가곡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마이너 작품번호 804번의 로자문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으며 죽음에 대해 고민할 말기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이 시기에 한층 슈베르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서정성에 더해 내면성까지 깊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특별히 이 작품의 로자문데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슈베르트의 극부수 음악 로자문데에서 이 악장의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 특유의 아름다운 가곡과 같은 선율이 기악 작품에도 녹아있는 그런 매력이 오늘 함께하실 이 악장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함께하실 이 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은 슈베르트 실내악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로자문데의 이 악장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3번 로자문드의 2악장에 이어 함께 하신 곡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가운데 2번 왈츠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얀손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의 4악장 왈츠, 마리아 얀손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밝게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신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 발입니다. 발로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에 먼지도 많이 묻고 발에 때도 많이 묻고, 그래서 발은 가장 천하고 더럽고 낮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발을 예수님이 성겨주시고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발이 아름답다, 우리 신체 중에 눈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코가 아름답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은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름다운 발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인데 저것이 여자의 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 발을 맨 처음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자의 발이 저렇게 생겼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발이 저렇게 생긴 여자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발레리나 강수진 그분이 발레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발레하는데 그 뒤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훈련했던 아주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이 이제 발레가 열악한 분야이기 때문에 3배나 더 많이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 연습하면 자기는 3시간 연습하고, 그래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수석 발레원으로 유명했던 분이 바로 저분인데, 누구도 저분의 저 부르튼 울퉁불퉁한 발을 추한 발이라고 하지 않고 저 발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 감동을 받는 발이 바로 저분의 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인데, 물론 축구선수는 발로 먹고 사는 분이니까 발이 이제 예쁘장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저분은 영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최고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주전이 되어서 아주 활약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 체격이 큽니까? 뭐가 탁월합니까? 평범했던 저분이 영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저 발을 사용해서 피땀 흘린 흡혈을 했을까. 그래서 험악해진 저 발을 볼 때마다 못생겼다, 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저 발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아름답도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소개한 발, 축구선수의 발도 아니고 발레리아의 발도 아니고 또 예뻐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최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오늘 말씀해 보기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들어야 될, 꼭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것, 이것을 전하는 발,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나도 부르고 싶은데, 부르고 싶어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찾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믿지 않습니까?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나한테 들려줘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들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들은 대로 믿게 되고, 들은 대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믿음이 형성되고,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 주어야 그 전달해 준 것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다 전파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수사학적으로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레리나의 발보다, 축구선수의 발보다, 예쁘장한 발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 발은 누구나 이 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금 저는 수요일마다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맨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예수 믿는 자를 최전선에서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는지, 이제 스데반을 순교할 때도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고 박해하는데 성이 차지 않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 핍박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혈기 있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쫙 내리쬐고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과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시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들려온 소리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이제 떠지게 되는데, 그때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벗겨지면서 바울의 그 전 존재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데, 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바울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바뀐 게 아니라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이 안 바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나서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소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이제 바울이 전도한 여정을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도를 딱 보면 바울이 전도자로 파송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도 다녀오고

가서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실선, 검은 실선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고요. 점선은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유럽까지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저 로마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세 번째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이 거리를 제가 키로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지만은 1차 전도 여행은 한 2,000km, 2차는 한 3,500, 3차는 뭐 5,000 뭐 이래가지고 다 계산해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은 다 대략 15,000km 정도를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닌 거예요. 물론 이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바울이 다 발로 다닌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수레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다른 운반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나 적지 않은 과정을 다 발로 다녔을 거예요. 아마 바울의 발을 보면 발레리나 강수지 발은 저리가라로 부르트고 굳은살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을까. 서울과 포항이 약 300km로 보면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한 50배 정도에 되는 거리를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 바울이 왜 이런 길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길이 참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66년 9월 3일에 27세, 불과 27세로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토마스 선교사 말씀 전한 적이 있죠. 이분은 이제 런던에서 선교회,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27세, 불과 27세 때 중국에 왔다가 부인이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객지에서 부인이 죽자 이 사람이 너무 상심해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접으려고 하던 차에 조선인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가슴속에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중국 땅에 온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런던에서 불과 27세에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남아프리카까지 쭉 내려와서 희망궁을 거쳐서 인도양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이 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를 지나서 중국에 온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왔는데 범선이죠. 속도도 느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항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엄청나게 험한 길을 온 다음에 이제 중국에 왔죠. 이 사람이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이 먼 길을 온 다음에 조선 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목선에 의지해서 백령도, 창민도를 방문해서 몰래 세국 정책을 쓰던 상황이어서 성경책을 배분하면서 50일 동안 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통역관이 되어가지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 선교회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으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돌아올 생각, 뭐 그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직 꿈과 비전을 쫓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1860년도에 병인 박해가 있어서 천주교인 8,000명이 순교했던 세국전책을 쓰던 때에 대동강변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질 때 나오질 못해서 배가 꼼짝하지 못해가지고 조선인이 공격을 해서 배가 불타고 배에서 내려서 헤엄쳐서 탈출했던 그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과 함께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불타 죽었다는 말도 있고

훔쳐 나와서 칼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평양의 안주교의 장로가 되었고, 이분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성경책이 이제 다른 사람이 주워갔는데, 이 그 당시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벽지로 발라가지고 썼는데, 벽지에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을 자꾸 쳐다보다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후에 미국인 선교사가 왔을 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 또한 평양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 지금은 세계 선교협회가 됐고 CWM이라고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데, 그리고 이분을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쇠락했지만은 자랑스러운 교회사의 역사로 이분을 기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저는 이 바울이나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때문에 이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중국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에 대한 절대 구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진리에 이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에 대한 절대 신앙,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보면 마음속에 솟아오는 것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 영혼도 귀한 영혼인데 얼마나 귀하고 불쌍한지. 그래서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예수에 대한 절대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만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꿈, 그 꿈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이 바울의 마음속에 탁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될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세상,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 그 꿈을 바울이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전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목사님 등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그때 초기에는 영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후기에는 미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 비전이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런 꿈을 가졌어요. 무모한 꿈이었죠,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인생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그냥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그 꿈이, 믿음의 꿈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인생을 살 때 사실 모세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죠. 모세야, 내 민족을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요, 도망해서 광야에서 피해 숨어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갈 때 광야 40년도 헤쳐나갔고 마침내 민족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4위인 김진규 선수도 한 골 정도 넣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김준규 선수는 막판에 얼굴 잠깐 보이고 남아프리카와 게임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했어요. 여자분들은 이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고 월드컵을 열심히 보는데 물론 요즘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본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마음이 우울하고 제가 왜 내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내 마음이 왜 이래야 되는가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런데 더 우울한 것은요, 일본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잘하니까 배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일본은요 30년 전만 해도 월드컵에 출전도 못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축구를 하게 되면 10번 싸우면 9번 이상을 우리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긴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일본은 축구하면 우리나라 밥이었어요. 우리는 한일전 하면 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투혼을 다해가지고 일본을 제압하고, 그래서 축구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고 우리가 월드컵에 나갈 때 우리나라 때문에 일본은 월드컵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들려오는 얘기가 일본의 목표가 월드컵 우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월드컵 우승? 아무나 하나? 이렇게 허황된 얘기가 어딨노? 월드컵 우승은 브라질이나 영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독일이나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가 월드컵 우승하는 것이지 무슨 월드컵에도 나가지 못하는 일본이 월드컵 우승이야? 아주 허황된 소리로 제가 듣고, 일본이 그 이후에 뭐 리그를 만들고 축구 선수들을 유럽에 파송하고 뭐 하고 이럴 때도 일본이 무슨 월드컵 본선에 가까스로 나가면 다행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이번에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월드컵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인데 우리나라 목표는 월드컵 32강이었어요. 잘하면 16강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꿈의 차이가 현실을 만들어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꿈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진다고 해서 돈이 들어갑니까? 큰 꿈을 꾼다고 해서 뭐 대단한 자원이 들어갑니까? 내가 내 꿈 꾸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 자녀들 가운데 노벨상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영적 지도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엔 사무총장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 모든 가족도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 후손들도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꿈대로 된다. 그 꿈이 바울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모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0: 감당해 주지 못하는 큰 꿈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꿈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3: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드려진 짧은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마치 첫 물결이 바다의 흐름을 결정하듯 아침의 기도는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문을 기도로 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곡, 아침해가 돋을 때 조수아의 찬양과 배주훈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첫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 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아니면 주식창을 열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기준이 그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화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팻분이 노래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과 또 아이누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80%가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80%예요. 많은 인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신의 재능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또 충분하지 못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감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 큰 군대가 매년 수확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노력해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가축도 약탈해 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작물이 자라면 뭐합니까? 남이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밭농사 지을 때에 오이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무릎이 따라서 아파도 나가세요. 다 못 먹는 거 알면서도 아까워서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게, 내가 심은 것이 자라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는데 누군가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산지의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안전을 찾아서 숨어간 겁니다. 기드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기드온이 밀을 들고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타작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넓은 들판에서, 바람이 부는 그 들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이 죽정이들이, 겨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그 틀 안에 들어가 숨어

미를 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기도원을 부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안 맞아요. 숨어서 거기서 밀타작을 괜히 몰래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르기를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원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기도원이 아니라 미래의 기도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 기도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 택하셨어요.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이 연약한 모세를 보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미래의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캐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자 한 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정말 장관이다. 정말 웅장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습을 화폭에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네, 화가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웅장하고 오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목사님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마지막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것도 그거지만 이 넓은 곳에서 이 깊은 계곡에서 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소장수, 카우보이, 소 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포도주 틀 안에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울고 있고 눈물 닦고 있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늘 움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감을 잃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연약한 마음의 자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이름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다시 세울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자,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큰 용사인가? 내가 그런가? 우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크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집은 내가 속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요.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 친절한 척.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명확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순히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더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최고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말을 한마디 내뱉는데 5초, 10초 걸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답답합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앞에 서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작은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이 더듬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데 5초, 10초 걸리니 아마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집에 돌아가고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주일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보니 이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목사님께서 말을 더듬는 게 진심처럼 들립니다.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듣기가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작은 교회가 몇백 명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목사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떻다고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느냐? 숨기고 감추고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치부를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수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붙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진 다음에 와라. 너 보니 아직 멀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보니 안 되겠다. 좀 더 완벽해지면 쓸게. 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지금, 흔들리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형님 안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7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 왔어요. 13만. 우리 군대보다 10만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하세요. 고작 3만 2천, 너무나 작은데, 미디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기드온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딸랑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이 300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 300명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400배에 가까운 숫자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의 300명은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군을 격파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룹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 군대를 이렇게 줄였습니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말도 안 되게 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약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대로 승리를 이룬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역시 기드온 장군이 위

작전을 잘 짰습니다. 용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격파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을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의 갑옷으로 무장한 게 아니었어요. 뭐 들고 나갔습니까? 돌팔매질, 맷돌 들고 나갔어요. 이 짱돌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무나 작은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기도는 짧고 내 믿음은 작고 내 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산에 올려드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셨어요. 능력이 넘치는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작은 순종을 드리는 사람,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생각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습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틀 같은 그곳에 숨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나의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경상북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식 이름은 배위량.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사모님이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당시 조선의 모습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딸만 셋인 집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첫째는 첫순이, 둘째는 또 딸이, 셋째는 섭섭이었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 시대였던지라 그 이름이 반영된

거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아내가 학대받는 일도 드물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놀랐어요. 선교사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는 삶을 바꾸는 소망이 됐어요. 복음이 퍼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우리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은혜 역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78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할렐루야,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는 지지 않았어요. 요즘 해가 길어져서 뭔가 시간을 더 버는 것 같은 느낌이라 기분이 더 좋은데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선교사님들에 관한 오프닝을 꽤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하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열심이지만 삶 속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출석 체크 진행합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네,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 글자로 출석 체크 받고 있죠. 줄입니다. 세 글자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네, 이렇게 세 글자 출석 체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보내고 계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인사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랑 또 애플리케이션 두 곳으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샵 9030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보내주세요. 이 하루의 끝자락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출석 체크 선물도 드려요. 네, 선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출석 체크 받아볼게요.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보내주세요.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화서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방금 찬양이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계속해서 후렴이 나갔는데 센스 있게 우리 9223번님께서 반갑습니다. 주안에서 늘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감환, 오마환, 오찬환. 할렐루야. 오늘의 찬양을 또 응용해 주셨네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세 가지로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또 계십니다. 우리 1772번님. 오감환, 오마환, 오찬환 하시면서 오늘 맛있는 호박죽을 싸주신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신청곡 행복. 너무 귀여우십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도 행복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신청해주신 찬양들 만약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다면 내일 금요일날 모든 신청곡들을 받아서 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1772번님 반갑습니다. 네, 또 8458번님께서 벌써 내일이 기말고사네요. 오늘도 무탈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감환 하셨는데요. 내일이 기말고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학생은 제가 알기로 종강했거든요. 그러면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분이신데 이렇게 차에서 듣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8458번님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667번님 오마환, 오감환, 오찬환 하시면서 정식으로 출석

0: 체크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출석 체크가 많으시네요. 또 0436번님 오마란 하시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완료 하셨는데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저도 오프닝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저희가 통했습니다. 0436번님 반갑고요. 또 9171번님께서 오찬환 하시면서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일 꼭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42번님 출첵합니다. 남기셨습니다. 우리 2042번님도 너무나도 반갑고요. 1372번님 오감환 오마란 오찬환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출석 체크 남겨주시니 저 또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반가운 시간인데요. 네, 오늘 계속해서 출석 체크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께 출석 체크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한 분 드릴게요. 우리 8458번님 벌써 내일이 기말고사네요 하신 분, 제가 힘내시라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료 드릴게요. 우리 모든 출석 체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 끝까지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며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 듣고요, 또 전도 방법도 공유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서요,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앞장서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귀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이분들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에 앞장서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도 축제를 열었던 교회 모셨었는데요. 이번 주는 반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열정과 또 마음을 쏟는 분들인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 사역자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우리 어린이분들을, 어린이 사역자분들이라서 어린이를 또 섬기는 분들이라 리액션이 남다르세요. 목소리 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분 오셨어요. 이금상 대표님, 그리고 김혜경 팀장님, 김경아 간사님, 정호경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0458번님께서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사역하는 포항 전도협회 모두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 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030 문자로 샵 9030이라고 30에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부터 소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금상 대표님이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금상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팀장님.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0: 벌써부터 이 에너지가 느껴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간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의 간사 김경아 전도사입니다.
0: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정말 제가 어린이가 된 기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권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 조장을 맡고 있는 정호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조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좀 직책이 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우리 팀장님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네. 소개 부탁드려요.
3: 팀장 역할입니다.
0: 팀장 전체적으로 네. 총괄하고
3: 네, 총괄하고 진행하고 계획하고
0: 계획하는 네, 우리 간사님은요.
1: 아, 저는요. 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팀장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면 저는 그 밑에 수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
0: 사람 관리를
1: 제가 사람 관리를 잘합니다.
0: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3: 네,
0: 네. 에너지가 남다르셔서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2: 네, 저희 포항지회에서는 새소 식반할 때 강습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강습회 때 많은 교사분들이 모이시면 각 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에서 제가 조장을 맡아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알림 사항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네.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새소 식반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금상 목사님,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역할을 하시겠죠?
4: 네.
0: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간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네, 이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를 지금 포항 지회로 섬기고 계신데 어떤 협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4: 네, 말 그대로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를 전도하는 단체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또 교사들을 다음 세대의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0: 네.
4: 어린이 전도협회는 1957년 런시포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가 6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55개 지회가 있고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야, 한국에 55개의 지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포항에
4: 네,
0: 있군요.
4: 그렇습니다. 네.
0: 우리 포항 지회 뜨거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의 텐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우리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협회 활동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네, 어떤 사역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네, 저희들은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 전도 사역과 또 교사 교육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네.
4: 어린이 전도 사역에는 새소식반 전도가 있는데요.
0: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새소식반.
4: 네, 네, 새소식반은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시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4: 그렇죠.
0: 아이들을
4: 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0: 너무 많은데 네. 직접 그곳을 찾아가신다고요?
4: 네. 네. 요즘 교회들마다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0: 네.
4: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0: 네.
4: 그래서 교회 밖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오죠.
0: 맞아요.
4: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0: 야.
4: 그래서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만나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12주 후에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새소식반이라고 말합니다.
0: 아, 이게 약간 과정이 있군요.
4: 네.
0: 12주 후에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4: 네.
0: 새소식반이 교회 앞에 놀이터나 또 학교 근처 놀이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4: 네.
0: 좀 많이 올까요, 아이들이?
3: 그러게요. 많이 올까요? 하는데
0: 네.
3: 현장에 가면 많이 옵니다.
0: 너무 좋아요.
3: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0: 네.
3: 정말 좋을 텐데
0: 네.
3: 저희도 신기해요. 아이들이 그곳에 오는 게.
0: 그러니까요. 요즘 사실 교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학교도 많이 사라졌고
3: 네.
0: 다음 세대가 교회 부족한 상태인데 이 게임이나

0: 노래, 말씀에 애들이 집중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짧게 하면 40분, 5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모여서 찬양 노래 부르고,
0: 네.
1: 말씀도 듣고, 게임도 하고.
0: 근데 이 시간을 먼저 정해서 애들이랑 만나는 거죠.
1: 그렇죠. 저희가 가서 학교 앞에서 먼저
0: 네.
1: 전도지를 뿌리죠. 새 소식반을 하는데 토요일 2시까지 어디 정자 앞으로 와. 전도지를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토요일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0: 야, 여기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엄청
1: 네.
0: 이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고, 게임도
1: 그렇죠.
0: 준비를 해야 되고.
1: 그렇죠. 게임만 아니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0: 그렇죠.
1: 영적 싸움이니 기도도 해야 되고.
0: 이 말씀도 놀이터에서 같이 전하세요.
1: 그렇죠.
0: 야, 우리 아이들이 복 받았네요.
1: 복 받았죠.
0: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1: 네.
0: 네,
1: 거기서
0: 교회로 오지
1: 정말 놀라운 건
0: 않아도.
1: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로 안못 가는 아이들이
0: 네.
1: 그곳을 지속적으로 온다는 사실.
0: 아, 너무 좋으니까.
1: 네네네.
0: 아.
1: 재밌어서.
0: 네.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고요. 이 사역이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역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만나보기로 하고요. 또 아까 전에 사역자 교사 교육 사역도 있다고 하셨어요, 대표님.
2: 네,
0: 네.
2: 1년에 두 번씩 TC 교사대학이라고 해서요,
0: 네.
2: 아이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실습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0: 근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실습을
2: 네.
0: 해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한 시간 안에. 네. 우리 다들 훈련을 받으시고 함께 나가서 사역을 해보셨겠죠? 여기
1: 네.
0: 계신 분들은.
1: 사역한 지 10년이 다 돼,
0: 아,
1: 넘으신
0: 예,
1: 분들.
0: 10년이 다 되신
1: 넘으신
0: 분들.
1: 분들, 네.
0: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역이 있다고요. 근래 어떤 사역인지 팀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지금 이제 최근 제일 가까운 것은 JYC 청소년 새소집반 교사 강습회입니다.
0: 네.
1: JYC는 Junior Youth Challenge.
0: 한 번만 더 해주세요. Junior
1: Junior
0: Youth
1: Youth
0: Challenge.
1: Challenge.
0: 아,
1: 네.
0: 역시 다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터질지 알고, 방송에서도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1: 네.
0: 좋습니다.
1: 그래서 그
0: 네.
1: 약자인데요.
0: 네.
1: 청소년 양육과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전 어린이 전도협회 하면 다 어린이 전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0: 네.
1: 저희가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양육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건가요?
1: 교사로 양육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0: 야, 그럼 청소년 아이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강습을 받는 거죠?
1: 아니에요.
0: 아, 아니에요?
1: 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0: 아,
1: 거죠.
0: 청소년을 양육하기
1: 네,
0: 위해서, 네, 청소년 새소식반.
1: 그렇죠. 네.
0: 아,
1: 청소년들을 위해서.
0: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이 사역의 대상이다.
1: 네, 실은 청소년 이상으로 또 SYC라고 고등학생을 위한 대상도 있고 청년 대상도 있어요. 그
0: 네.
1: 계획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어린 사역자 리더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0: 와, 우리 또 그럼 청소년과 어린이를 다루는 그 방법도 좀 다를까요?
1: 완전 다르죠.
0: 완전 달라요.
1: 새소집반과 청소년 새소집반은 완전 달라요.
0: 혹시 여기서 청소년 맡으신 분 계실까요?
1: 저요.
0: 아, 우리 팀장님께서 청소년 새소식반
1: 제가
0: 담당하시군요.
1: JYC 때문에 청소년부 갔어요.
0: 아,
1: 네,
0: 정말요?
1: 장성교회에서 고학년부 맡고 있다가
0: 네.
1: 청소년부로 간, 이제 2년 됐습니다.
0: 아, 청소년 아이들이 말을 잘안 하잖아요.
1: 안 하죠.
0: 리액션도 다르고.
1: 리액션도 안 하고.
0: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걸 좀 돌파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돌파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네.
0: 네.
1: 시험에만 안 들면 돼요.
0: 네.
1: 말안 하는
0: 말안
1: 것을
0: 해도.
1: 견디고만 있으면 돼요.
0: 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1: 지금은 말을 잘해요.
0: 아.
1: 네. 많이 열려지고 발표도 잘하고요.
0: 네.
1: 말씀 시간에 잘 듣고 그렇습니다.
0: 근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청소년 아이들 다루는 게 쉽지 않은데,
1: 네.
0: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가갈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7월이면 유초등부가 사실 가장 바빠져요.
1: 그렇죠.
0: 왜죠?
1: 성경학교.
0: 맞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 유초등부가 다 바쁠 거거든요.
1: 네.
0: 우리 연합 성경학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7월 말에
0: 네.
1: 무박 2일로 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 야, 무박 2일로 교회 연합 성경학교만 다 같이 모여서.
1: 그렇죠. 다른 교회 이제 신청한 교회들이 모여서요. 지금
0: 네.
1: 벌써 18교회가

0: 모였거든요. 모여서
1: 와.
0: 함께 체인지업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1: 네.
0: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1: 오.
0: 전도에서 주최하고
1: 네.
0: 그분들은 참석해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교사들은 이제 반별 모임 준비해서 진행하고 해서
1: 그럼
0: 1박 2일로.
1: 교사분들도 이 강습회를 좀 받으시나요?
0: 그렇죠.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1: 아.
0: 월요일 2주간에 걸쳐서
1: 네.
0: 오셔서 강습회 받아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지도하는 거죠.
1: 야, 이 여름 성경학교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
0: 맞습니다.
1: 유초등부 모든 1년 사역 중에 가장
0: 네.
1: 중요한데 18개의 교회에다 모였다니까 너무
0: 네.
1: 기쁘네요.
0: 정말 교회가 스스로 여름 성경학교 하기 힘든 교회들 있죠.
1: 그쵸.
0: 4명, 5명, 10명, 2명. 제일 많은 교회 15명.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220명 정도 됐거든요.
1: 너무 좋아요.
0: 네.
1: 어디서 열릴까요?
0: 포항 장성교회.
1: 포항 장성교회에서
0: 네, 교육감에서.
1: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0: 저희가 7월 31일부터
1: 네.
0: 8월
1: 8월
0: 1일,
1: 1일까지.
0: 금토입니다. 잠을 안 자고 시작합니다.
1: 잠을 안
0: 아,
1: 자고.
0: 잠을 안 자나요? 거기서 숙박하지 않고
1: 잠을
0: 집에
1: 안 가지
0: 갔다 온다는 거.
1: 않고. 네, 그쵸.
0: 네.
1: 또 18개 교회가 모였으니까. 네, 다시 집에
0: 갔다가
1: 갔다가
0: 그다음 날이죠.
1: 와서
0: 네.
1: 또 이렇게 사역에 임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때 어떤 걸 하나요?
0: 네, 이때 일단 예배는 기본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집회, 기도회 있고요. 특별히 레크레이션 전문가 오셔가지고 함께 신나는 레크레이션으로 아이들의 문을 활짝 열고요.
1: 네.
0: 또 뽕나무의 비밀이라는 뮤지컬.
1: 뮤지컬.
0: 네, 보기 쉽지 않은데 뮤지컬이 공연되고 그다음에 이동학습과 교회별 장기자랑.
1: 교회별 장기자랑도 있군요.
0: 네.
1: 좀
0: 작년에 했는데
1: 기대되네요.
0: 정말 좋았습니다.
1: 이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던 사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뮤지컬, 뭐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중에요. 레크레이션.
0: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1: 장기자랑.
0: 참여한 교회들이 너무 좋았던 것
1: 약간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장기자랑
0: 같아요. 그렇죠.
1: 하나요?
0: 네. 찬양하고 어떤 데는 연극을 준비하셔가지고 연극 발표하신 분도
1: 야, 이때 또 포항의 교회들이
0: 있어요.
1: 연합되는
0: 네네.
1: 그런 시간일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우리 포항 장성교회에서 열리는 교회 연합 성경학교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요즘 아이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9101번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전도협회. 아마 전도협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추실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 파이팅 하셨습니다. 파이팅!
0: 파이팅!
1: 네, 우리 이런 응원의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작성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권사님과 관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10년을 사역하셨다고요. 정말 베테랑이실 것 같아요.
2: 아, 네, 아직 부족합니다.
1: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네, 정말 많은 현장들이 있으셨을 거고, 사역들 많이 거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이 있으시다면 어떤 현장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권사님.
2: 네, 사실 기억에 남는 일이 굉장히 많고,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로 인도되었을 때,
1: 네.
2: 그런 순간들을 잊을 수 없는데,
1: 네.
2: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
1: 네.
2: 방금 한 시간 전에
1: 네.
2: 있었던 일이거든요.
1: 오.
2: 네,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1: 네.
2: 거기 사장님께서 불신자지만 매주 저희가 전도하러 가면 저희를 반겨주시고
1: 네.
2: 커피에 홍삼까지 챙겨주세요. 근데 한 시간
1: 오.
2: 전에 문자가 오셨어요. 내일 오시죠? 선생님, 제가 감자 삶아놓은 거 있는데 가져가세요.
1: 우와.
2: 이렇게.
1: 야, 한 김에 이제
2: 네.
1: 응답하시는군요.
2: 제가 왜냐하면 이사한다고 2주간, 몇 주간 못 갔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안
1: 야,
2: 오시냐고.
1: 네.
2: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문구점 사장님을 통해서 학교의 소식과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전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사실
2: 네.
1: 문구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대부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전단지나 이런 거 나누러 갈때 문구점 앞에서 항상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신자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또 계속해서 사역에 도움을 주신다는 게참 감사하네요. 네, 너무나도 귀한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증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문구점 사장님도 오시지 않을까.
0: 네,
2: 할렐루야.
1: 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2: 네.
1: 네, 우리 간사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으실까요?
3: 아, 기억에 남는 사역하면 좀
1: 네.
3: 시간은 오래되긴 했는데요.
1: 네.
3: 지금 듣다 보니까 몇년 전에
1: 네.
3: 제가 원래 이제 전도사를 하기 이전에는 네. 미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가게, 개인

0: 미용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곳에서 파티 전도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1: 네.
0: 예, 그래서 그게 가게가 10평이었거든요.
1: 네.
0: 그럼 카운터를 빼고 한 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우리 이제 함께 합력하는 선생님들이 한 5명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뮤지컬도 보여주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몇 명이 왔냐면 거의 50여 명이에요.
1: 와, 10평인데요? 와.
0: 빼곡 진짜 있잖아요. 이 돗자리를 그 미용실에다 펴가지고 빼곡하게 들어앉은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이제 합력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1: 네.
0: 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1: 아멘.
0: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평 안 되는 곳에 50명의 애들이 아무리
1: 네.
0: 작다고 해도 빼곡하게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1: 아멘.
0: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때 이제 우리 함께 했던 동역했던 선생님들을 만나면
1: 네.
0: 그때가 진짜 좋았다 뭐 이런 얘기요. 지금도
1: 제가
0: 한 번씩
1: 지금도 좋길
0: 네,
1: 바랍니다. 네.
0: 지금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아멘. 저는 이번 7월 연합성경학교 기대됩니다. 아멘. 근데
0: 네.
1: 그때 또 성탄절이라서 더 의미가 있네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보답하듯 아이들이 와줬잖아요.
0: 그렇죠.
1: 야, 그게 참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굉장한 기도와 또 저희끼리 우리 선생님들끼리 엄청나게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번에도 또 계속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이번에 어린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찬양인지 궁금합니다.
2: 어린이 찬양이 아니고 어린이를 전도하자는 찬양.
1: 어린이를 전도하자는 찬양.
2: 그렇죠.
1: 네, 이 찬양 좀 어떤
2: 어떤
1: 찬양이죠?
2: 찬양이냐면 더 많은 어린이,
1: 네.
2: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자. 더
1: 아.
2: 많은 어린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1: 네.
2: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자. 네,
1: 아.
2: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입니다.
1: 그럼 이게 교사
2: 교사
1: 선생님들한테 하는
2: 찬양입니다. 네.
1: 말이군요. 전 어린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더
2: 그렇죠.
1: 많은
2: 더
1: 어린이.
2: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1: 아멘. 이
2: 네.
1: 찬양 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오늘 저희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와 함께 전도를 부탁해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제가 같은 거죠. 네, 오, 더 많은 어린이, 더 많은 나라, 그래서 회복되길 바란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혹시 시작을 하시나요?
1: 이것만 아니고 더 많이 있어서.
0: 더 많이 있으시군요. 야, 근데 이렇게 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어린이들이 또 포항 땅에 주님을 믿고 또 영접.

0: 응답하는 그 시대가 오길 함께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이 사역 너무나도 귀한데요. 어린이 사역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이 사역, 어떤 마음으로 좀 감당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1: 네, 저부터 말할까요?
0: 네.
1: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회를 만난 게 20대 때부터 만나서 전도하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0: 네.
1: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사명이 저한테 부어진 것 같아요.
0: 어린이를 딱 특정해서?
1: 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더 훨씬 커요.
0: 아, 네.
1: 어른 전도보다.
0: 20대 그래서, 때?
1: 네네, 시작해서. 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일이 바로 어린 전도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부딪혀도 또 나가게 되고 나가면 또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 만날 때 복음을 네. 들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또 나가게 만들고 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20대 때부터 하셨던 건데 그럼 한 대충 이렇게 좀 얼버무려 주세요.
2: 열심을 열자.
0: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 사역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실 얼굴이 너무 밝으시거든요.
1: 아,
0: 계속해서 웃고 계시고 이 주님을 전하는 사역을 또 어린이한테 향한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동안이세요.
2: 어머니
0: 너무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계속 어려지시는 게 아닐까
2: 감사합니다.
0: 네, 싶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 함께하고 계세요?
2: 네, 저는 15년 전쯤에
0: 네.
2: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구나라는 이렇게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0: 아,
2: 제가
0: 네.
2: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0: 네.
2: 하나님 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0: 네.
2: 답을 했었는데
0: 네.
2: 그리고 그 이후에 준비된 길을 이렇게 걸어오다가 한 3년 전쯤에 저희 팀장님께서 강습회에서
0: 네.
2: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가 다른 사역들에 비해서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마침 딱.
2: 네, 마침.
0: 네,
2: 네
0: 마침에 그대로.
2: 그렇죠. 마침에 그 은혜가 그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0: 네.
2: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0: 네.
2: 그 다음에부터 사역자로서 이제 섬기고 있고
0: 네.
2: 또 어려운 일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2: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0: 하나님의 네. 콜링을
2: 네.
0: 아, 아멘입니다.
2: 아무도
0: 아무도 이렇게 좀 분주하죠. 사실 유초등부 사역이 사실 중고등부보다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중고등부 교사인데 항상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볼 때 대단해요. 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요. 또 토요일마다 전도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대단하신데 정말 바빠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 김경학 간사님께서는 그곳을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2: 그쵸.
0: 네, 그래서 또 우리 간사님의 얼굴도 너무나도 환하시고
2: 제가 지금
0: 더 환하시고 제가 다 느끼는 건 우리 어린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곳엔 처음 오셨거든요. 근데 정말 동안이세요. 다들 같이 어려지시나 봐요. 네, 사역의 연수를 들어보면 꽤 많으신데 네, 우리 권사님도 궁금합니다.
3: 네, 저는 제가 유치원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0: 네.
3: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께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가 중학생 때 세소식반을 네. 한 2-3년 정도 하셨거든요.
0: 아~
3: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0: 네.
3: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0: 네.
3: 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전도협회 안에서는 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0: 아멘.
3: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 2대째시네요.
3: 네.
0: 어린이 전도협회 2대.
3: 네, 맞아요.
0: 그러셨군요.
3: 네.
0: 어머니께서 세소식반으로 활동하시고
3: 네.
0: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3: 네.
0: 함께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굉장히 권사님이신데 진짜 다시 말씀드렸는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3: 네. 그리고 저희 딸도 세소식반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0: 3대째시군요.
3: 네.
0: 우리 한 번 더 네. 우리

0: 따님분께서 하시면 네, 3대째로 이어지는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9171번님께서요. 오라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1: 새 소식반 주제가예요.
0: 주제가군요.
1: 10년 전에 했던 오라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0: 할렐루야. 네, 결혼 전 10년도 전에 새 소식반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문득 생각나네요. 어린이 전도협회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10년 전에 새 소식반을 하셨었나 봐요. 우리 9171번님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입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지 나눠 주셨는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포항지회가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네, 우리 포항지회만의 좀 특색과 자랑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2: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통통 튄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매력이
2: 일단
0: 대단해요.
2: 포항지에는 그래서
0: 네.
2: 사람이 특별합니다.
0: 사람이
2: 네.
0: 특별하다.
2: 네네. 저희 포항지에는 아까 저희 이렇게 우리 어린 전도회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거기 보면 주의 부흥이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포항지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회복과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인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강습회 때 지금 작년이 그랬고 올해는 점점 더 부흥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저녁 때 강습회하고 오전에 한 12시 반쯤 끝나거든요. 다그 시간들이 배가 고플 시간이잖아요.
0: 그쵸.
2: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나 할것 없이 막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0: 아, 그 나눔.
2: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기다리세요. 다음 주안 되시고요. 잠깐요. 제가 보고 순번을 적어드릴게요.
0: 너무 다 가져오시니까.
2: 줄을 세워
0: 와.
2: 드렸어요, 제가.
0: 네.
2: 그래서 선생님은 팔 주꺼, 선생님은 부 주꺼 이렇게 하시면서
0: 야.
2: 너무 은혜죠.
0: 그 섬김을 그대로
2: 네,
0: 실천하고 계시네요.
2: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지회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제 어린 유치부 대잔치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0: 대잔치.
2: 네네네. 그래서 포항에 있는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5월달 되면 어린이날 있잖아요.
0: 그쵸, 5월이 가장 핫할 때좀 또.
2: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린이집마다 또 어린이집 원장님 그 입장에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원 입장에서는 어딘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녀야 되잖아요, 행사에.
0: 그쵸.
2: 그렇죠. 저희가 그 기회를 딱 이렇게 잡는 거죠.
0: 잡으시는군요.
2: 네네네.
0: 아,
2: 그래서
0: 탁월하십니다.
2: 네, 저희 팀장님과 대표님의
0: 아, 아이디어시군요. 네.
2: 그렇게 하기를 11년째 네, 계속해서 이제 해왔고 그곳에 저희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3, 4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시간에 참석을 하냐면 1,5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뒤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네, 괜히 엄마 그거 죄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그쵸.
2: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싹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대 밖으로는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블쇼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기쁨과 재미를 함께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매해년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 5월에 특별한 행사네요, 진짜. 이제
2: 그렇죠.
0: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야외 활동
2: 맞아요.
0: 되게 좀 민감하게 여기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랑 같이 하면 학부모님들도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고.
2: 맞아요.
0: 네, 이 사역도 계속 되길, 계속 11년째인데 계속 되길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0: 네, 우리 포항지회 너무 귀하네요. 네, 대표님 항상 든든하실 것
3: 네,
0: 같아요.
3: 항상 든든합니다.
0: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네,
3: 네.
0: 우리 몇 년째 지금 대표님으로 계신 걸까요?
3: 제가 지금 포항에 온지 12년째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0: 12년 동안 대표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 섬기고 계시는데 대표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앞으로 어떤 이런 비전을 품고 포항 지회가 더 발전하길 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포항 땅에만 어린이가 5만 5천여 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1: 와,
0: 그래서
1: 꽤
0: 5만
1: 많네요.
0: 그 5만 5천여 명의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1: 아멘.
0: 예.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교사들이 또 전도자로 세워져서 함께 전도하는 것. 또 교회 학교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1: 아멘. 우리
0: 네.
1: 대표님께서 비전과 꿈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0: 네.
1: 것.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놀이터로 나가시고 또 어디도 가시나요? 놀이터랑 주로 학원,
2: 학원, 지역 아동센터,
1: 지역 아동센터도 가시는구나.
2: 유치원,
1: 아, 유치원,
0: 어린이집. 네.
1: 어린이집. 네. 이런 좀 현장에서 반응도 궁금해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반응이 좀 어떠신지, 또 학생들의 반응도 어떤지 팀장님께서 좀 나눠주실까요?
2: 네. 복음을 전했을 때 예전 같으면 학생들의 반응은 아싸,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래됐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1: 20년,
2: 네.
1: 네.
2: 아이들이 거절하는 게더 많아졌어요.
1: 예전보다
2: 네.
1: 좀
2: 왜냐하면
1: 달라졌군요.
2: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1: 그건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런 좀 범죄도 일어나고
2: 맞아요.
1: 하니까
2: 네.
1: 그럴 것 같아요.
2: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또 전도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
1: 아멘.
2: 같아요.
1: 그리고 또 공동체로 계속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2: 공동체로 계속 만나고 또 개인 전도도 하잖아요. 개인 전도 1대1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나간 어른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오기도
1: 또 그런
2: 하고요.
1: 어려움도
2: 예.
1: 있군요.
2: 경찰에 고발되어서 간 적도 있고 제가 붕어빵 전도할 때
1: 아,
2: 얼마 전에
1: 정말요?
2: 붕어빵 아이들 나눠주다가 이제 경찰서에 고발하셔서 당연히 아무 일 없었으니
1: 그쵸.
2: 네네네 무죄로 풀려났긴 했지만 경찰서에 들어가 보는 것도
1: 주님께서
2: 예,
1: 기억하십니다.
2: 아멘 제가 그거 믿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갈수록 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1: 맞아요.
2: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지금
1: 그 시선이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졌긴
2: 형편이. 네.
1: 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긍정적인 그런 면모들을
2: 그럼요.
1: 보여드리면서
2: 그럼요.
1: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2: 네.
1: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2: 네.
1: 얘기를 하면서 또 어린이 전도도 계속해서 더 부흥되길 함께
2: 네.
1: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한 단어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을까요?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우리 팀장님부터.
2: 네, 전도란 나에게 삶이다. 그냥
1: 삶이다.
2: 삶이에요, 그냥 삶.
1: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많은 이런 시행착오도 겪으시긴 하지만 그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2: 그럼요.
1: 지금 이렇게 더 행복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간사님께서는요?
3: 전도란 나에게 생명이다.
1: 생명이다. 할렐루야. 전도란 나에게 생명이다. 또 끊이지 않는 호흡이다라는
3: 그렇죠.
1: 말이죠. 우리 권사님은요?
4: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다.
1: 기쁨이다. 아멘입니다.
4: 아멘.
1: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4: 감사합니다.
1: 대표님께서는
0: 전도란 나에게 약이다.
1: 약이다.
0: 예.
1: 사실 저희가
0: 예.
1: 삶, 이 기쁨,
4: 생명.
1: 생명 다 사실은 들어봤어요. 약은 처음입니다. 좀 궁금한데 혹시
0: 아,
1: 구약과
0: 예.
1: 신약인가요?
0: 아, 제가 전도하기 전에 막 아프다가도 전도의 현장만 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네. 또 전도하기 전에 쭉 처져 있다가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2: 맞아,
0: 힘이
2: 살아나.
0: 생깁니다.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1: 이
0: 전도는 나에게
1: 약이다.
0: 약이다. 예.
1: 약이다. 아멘입니다. 진짜 은혜되네요. 사실
0: 네.
1: 주님을 항상 전하던 분들이 전하지 않고 괜히 이제 몸 아프다고 안에 있으면 더 처진다고
2: 맞아요.
1: 하시더라고요.
0: 네.
1: 오히려 나가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남다르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멘.
1: 오늘 포항지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사역자분들과 함께

0: 은혜로운 나눔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사역도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또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너무 은혜롭게 채워주셨어요. 7월에 지금 연합 성경학교 네, 지금
1: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준비하고 계시

0: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안하게 주셔가지고 네. 동안이라 해가지고
1: 네 계속해서 더 동안이 되어지실 것 같네요. 네. 어린이와 함께하니까요. 네 간사님은 어떠셨나요?
2: 저도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네. 자리가 처음이라서 근데 너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네, 방송에 또 오시면 전 환영입니다. 언제든 또 사역이 있으시다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마지막으로
1: 네, 권사님 어떠셨을까요? 네,
3: 저도 운전하면서 항상 90.3 고정이거든요.
1: 네.
3: 즐겨듣는 방송국에 이렇게 와서 너무 영광이고 네,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포항중앙교회에서 권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다고. 네, 혹시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분명 제가 볼 때는 들었어요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눠주신 우리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의 사역도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7월에 있는 사역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항 네,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포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전도를 부탁해는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 같다고 하십니다. 물된 동산은 언제나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보일 때에도 기쁨과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삶 속에서 그 샘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위대하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말씀 붙잡고 위기와 절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자로, 소망을 잃은 자에게 길을 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자라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빚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죠.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수가 다른 이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메마른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또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

0: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시편 107편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주일날 제가 집에서 6시 반이 되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는데 동쪽에 오늘따라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내던지요. 날씨는 얼마나 선선하고 6시 반에 말입니다. 선선하고 좋던지요. 공기는 얼마나 싱그러운지요. 교회 들어오면서 단풍나무 잎을 보니까 녹음이 푸를 대로 푸르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뭐 어떤 기쁨, 행복이 밀려와서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운전대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울고 싶은데 옆에 아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가 운다 이카까 싶어가 우리 집사님들은 그때 웁니까? 안 웁니까? 제 마음은 막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해 정말로 운전대를 붙들고 막 극하고 싶은데 옆에 제 아내가 빨리 갑시다 이카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앉히고 교회로 왔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해서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주일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주께로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요. 알랑가 몰라. 아, 느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탁 느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어지겠는데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도 이게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들이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옆에 거대한 코끼리가 윙 하면서 콕콕 하면서 지나가요. 코끼리가. 그러면 그 개미들이 코끼리를 알까요? 개미들이 코끼리의 세계를 이해할까요? 물론 제가 개미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답도 안 하는데 알 수 없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개미와 피조물 코끼리도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어느 정도 알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걸 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독선 아닙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두 분일 수가 없고 인간을 만드신 신도 여러 분일 수가 없고 한 분이신 거죠. 진짜 구원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이 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좀 완벽하게 기쁨도 주시고 막 그러하신데 왜 이 땅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까요? 좀 자유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엄마가 자녀를 놓아두면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매일 콜라 먹으라, 치킨 배달해주고, 떠들면은 핸드폰 보고 게임해라, 게임해라, 오늘은 좀 조용하게 게임 보라,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빛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희, 노, 애, 락,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탄식, 원망, 저주가 시편 107편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50편의 거대한 시편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을 송축해라. 그분을 찬송하라. 왜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감사해 찬송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의 행복은 약간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요. 환경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시험에 붙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해요. 환경과 조건 이런 것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7편도 그렇고요. 106편도 105편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07편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라. 왜요?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꼬박꼬박 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실까요? 꼬박꼬박 저는 사람도 데리고 가실까요? 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사,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하시려고 동서사방의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는 택도 안 되는 사람들도 모으셨고 함량 미달인 사람들도 모으셨고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만 모으신 거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으셨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면 더 잘하실 건데 나 같은 거 세워서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괜찮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동서사방으로 모아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거주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다.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나니, 이 거주할 성읍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를 편지 쓸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을 거주할 성읍,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거주할 성읍이었던가 하면 영적으로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38장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으로.
영적인 실존적

개념인 가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로 말미암아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노래하라. 적극적으로 찬송하라. 뭐를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회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운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아들아. 아, 퇴근하고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내 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 앞에서 팍 섰지만은 그래도 자동차가 많이 내 허리가 약간 아프지만은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운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고 운이 더 좋단다.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6년 6월 이 반년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없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이죠. 병원에 가서 내 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그것 또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하고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설교 언제 끝날락 하노 이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손가락 이거 볼 때마다 야, 참, 요 입에다가 쌀하고 밥을 해서 된장하고 비벼 였더니 이게 60년 동안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야, 감사하고 참 신기하다. 여기다가 물도 엮고 된장도 엮고 김치도 엮고 밥을 조금 넣었는데 어떻게 그 밥이 까만 머리로 요 솔솔솔솔 올라오고 눈에는 눈물이 살살살살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아이고야, 여기 보니까 손톱이, 이것도 손톱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내가 삼시세끼 먹었는데, 이게 50년, 60년 걸어 다니고, 뽈뽈뽈뽈, 이야, 기적이다, 이야, 참 신비롭다. 아닌겨? 여러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띵크에서 나왔잖아요. 생각해보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스쳐보면 장미, 꽃꽂이 했네, 끝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장미가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분홍색에 이게 가지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이 이거 이름 없는 들풀이네. 들풀 좋아하네. 자기가 이름 모르지 왜 이름이 없어? 다 이름 있는 거예요. 이름 다 있는 거 존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꽃봉오리 하나의 세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천지 창조의 솜씨가 있고 그 인생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내 기도는 무슨 한여름에 폭죽처럼 펑 터지고 마는 것 같고요. 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성경을 볼 때 답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 사람이 돌 가지고 와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에 맞아 돌을 던지가 돌에 맞아가 죽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에 맞아가 아약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나 그거 보면 쏙 터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막 전하다가 누가 돌 던지락 하면 벼락이 빠바박 나가지고 벼락 던지락 하다가 벼락 맞아 죽고 돌 던지락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돌 던지락 하다가 심근경색증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래갖고 아야 이렇게 하면서 죽고 이래야 뭐 복음 전할 맛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좀 신나잖아요. 막 하늘 날아다니고 서대반 집사님이 팡팡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을 13권에서는 사도 바울 그분의 외모를 성경에서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첫째 사도 바울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저처럼 그렇게 키가 안 커요. 저거만했어요. 그리고 대머리셨어요. 거기다가 언변이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저분 목사님 맞나? 저래가 뭘 우리 교회에 목회하겠다고 키 봐라. 아이고야 머리 숱도 한 개도 없다. 아이고 말은 와저래 어눌하노. 그분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가는 데마다 얻어 터져요. 가는 데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가는 데마다 로마에 갇혀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야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일을 하시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 팡팡 무협지처럼 따다닥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매일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래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샤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이 가이샤라는 말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집에 있는 그 황제와 관련된 신하들,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도 무난하라라고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로마 황제들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왔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당신은 감옥에 여기 왜 끌려왔소? 물었을 때 나는 복음 전하다가 끌려왔어.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뭔데 그거 전하다가 여기 끌려와서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고 장시간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로마에 강타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나의 매였다는 말은 내가 감옥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었고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최종의 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 황제의 그 주위의 신하들과 근위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주께로 믿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0: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첫 말씀을 쓰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래. 네 진짜 여호와께 감사하래. 그렇게 살아래. 늘 감사하며 살아래. 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늘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다 모으셔서 우리를 구원 송량하셨어. 송량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할 성읍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고 8절 우리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순간순간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지셨어. 그리고 있잖아 9절 그분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셨어.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의 저자의 절절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함이 없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포항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 생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손가락 10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손가락 10개가 모자라고 발가락 10개가 모자라고 연필로 쓴다 할지라도 노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백만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게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라. 왜요? 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아나? 그리고 그 인자심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나? 그것을 네가 생각한다면 한 가지 없는 것, 힘든 것보다 나에게 있는 열 가지, 스무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너 감사하며 살아 늘 그렇게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2026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반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온 것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열린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영어 찬송 메들리 깔멘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꽤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장마처럼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는 폭우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또 비가 올 때는 특별히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또 습도가 높으니까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또 늘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러브의 앨범 가운데서 공감하시네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평들과 뭐 분석들, 해석들이 있죠. 물론 찬양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맞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단순히 제3자가 그냥 그 곡을 보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곡을 쓰게 되었는지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들어있는 그 곡을 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보시고

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곡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경배와 찬양과 같은 용어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 곡을 쓴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상업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다면 오히려 그러한 찬양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 주위에 이렇게 곡을 쓰시는 분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형편일 때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 가사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찬양을 하면요. 정말 이 찬양 가운데 그 곡을 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또 찬양 앨범으로 나온 곡들이라면 저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라 믿고 또그 찬양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공감한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는 것, 완벽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아주 특별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삶그 가운데 또그 삶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어노인팅 1번 가운데서 성도요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까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물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할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마음이 지혜롭다. 우리 보통 지혜를 이야기하면 머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성품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와서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말이 참 어렵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좀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카스 앨범 가운데서 매일 주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매일입니다. 매일. 토요일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이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내삶 안에 크든 작든 믿음 안에서의 목적과 목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늘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상대방이 좀 잘못한 거, 약점이 보이면요. 진짜 그 물고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좋은 일꾼, 좋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100%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면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교활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좋은 얼굴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혹은 내게 경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차갑고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하지만 복음이 아닌 진리 외의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손해볼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두손 들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고 또 그 인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신앙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갈 때 그 설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또 인용된 말씀을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또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의 자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의 고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거든요. 그 당시에 쓰였던 음부는 보통 구약적 배경을 가진 스올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속 좀 성경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8절이에요. 거기서 인용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가 다윗이 설명한 그 내용 시편 16편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16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이 시편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선전 구역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다윗의 묘를 가리킬 수 있었다고 봐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구역 내에 서서 다윗이 장사된 시온산 꼭대기를 향해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저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 시편 본문을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니, 보라, 지금 그의 뼈들이 그 꼭대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는가? 그의 무덤은 그곳에 있도다. 그의 시체는 썩음을 보았도다. 그는 그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니, 그는 너희와 내가 알고 있는 한분곧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어떤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30절로 31절 봐보세요.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설명하기를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셔서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 교회의 설교의 최초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32절로 가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는 그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보았던 이 사건 곧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듣게 된 이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뭐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요. 다윗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1절 인용하는 거죠. 그는 저들에게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서 또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분명히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 설명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2장 36절로 가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당시 그 유월절 그큰 명절에 모여든 그 당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37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찌할꼬 하거늘. 시몬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회개의 반응은 철저한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라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야 할그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는 저들이 회개했다는 증거, 곧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다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믿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39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먼데 있었던 자들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41절 한절더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랬어요. 이는 어떤 설교자가 어림잡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종교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당시로 보면 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2장 42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 어림잡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6만여 교회, 7만여 목회자 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가? 여러분, 식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교단에 속해 있고 뭐그 교단이 지향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어디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은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참교회의 표지는 그러므로 본문에서 네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교회의 표징은 교회당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될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강대상의 위치가 강단 가운데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 뭐 요즘은 아크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징, 교제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 교제라고 하는 게 그저 서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하고 웃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 거죠. 셋째, 떡을 떼는 일이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식사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긴밀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듣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결심하는 거죠. 넷째 표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각 교회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교회의 최대 재산은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3절로 가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초대 교회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믿는 이들의 삶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인데 어떤 누구의 능력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유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2장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한날 곧 오순절날에 일어난 교회의 탄생을 살펴보았어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써 한 교회가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봉사의 축복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코 여러분과 제가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 사건도 반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세상을 정죄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을 대항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이제 그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 결과로 믿는 자가 5천명이나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해지는 저녁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면 점심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 구역 내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2절로 가보세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앉은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미워다가 성전문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둔 문의 이름이 뭡니까?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의 형편과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곳의 아름다운 문, 곧 미문이 있는 곳에 추한 모습의 거지 앉은뱅이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곧 잘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만 그 자신을 아름답게는 잘 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요. 근데요, 이의 성품은 고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성전의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데 그 밑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 언제나 추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멀리서는 성전의 미문을 바라보고 야, 아름다운 문이로구나 감탄하지만 이곳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서

0: 더러운 거지의 모습이 그만 나타나게 되는 그 나타남을 보고 불쾌감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친정 성전의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려면 그 안진뱅이 거지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계속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적선해달라고 구걸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한데 4절, 5절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두 제자가 안진뱅이를 우리를 봐라 제자는 당연히 자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뭐좀 줄까 보거나 이거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라봤는데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을 한다고 오늘날 개교회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단체와 모든 교파와 국가를 초월한 초교파 기구들의 재산을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추측컨대 우리는 세상의 어느 다른 조직체보다도 재정적으로도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꼭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도 실제 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외부의 어떤 강한 통제보다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이적적 기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이것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충만, 2번 회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방언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 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어 투워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16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빌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세요.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만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있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 가족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 포로나 납북자 가족들도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0: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0: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단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 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0: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1: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좀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0: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2: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0: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3: 북한에서는 체포한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당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덕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0: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4: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화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한 게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0: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안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5: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6: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0: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1: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노동 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2: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계명으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1: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2: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되는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진행,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사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1: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4: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
1: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0: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의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

0: 의원은 말합니다.
1: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재산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영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영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재산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0: 케네스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2: 사람들이 기도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0: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준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 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 좀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냄새나고 배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은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로 여기 얼굴에 막 개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그러니까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 정신분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0: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4: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0: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3: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1: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 누차 이런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고위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국군포로 가족분들을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묵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1: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4: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하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돼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 사람이 사람처럼 살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한분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움이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는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2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관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 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있었고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란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

0: 미국이 살아야 이웃 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문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 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천 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 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천 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따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

송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0: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의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0: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에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0: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1: 이 죄를

0: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왕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왕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아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교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죽음에서 자유함 받아 우리는 주님께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내는 영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로 삶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이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마치셨습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목청 높은 소리로 인사드리고 싶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새 단잠을 재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온종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외침을 담아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은 사실 이렇게 편안할 때 정한 게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와 절망과 곤고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57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시편 57편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의 결단으로 강조를 말하죠.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했다라는 것은 굳게 세웠다라는 표현이고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자, 시편 57편은 언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쓴 시냐 하면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하스에 맞춘 노래. 자, 알다하스에는 연주하던 이 가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광기가 나서 죽이려고 막 이 창을 들고 쫓아왔을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었죠. 그러면 아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 없으면 정말 한순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고만 하면 사방에 스파이를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다가 아 저기 다윗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쉴 수조차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7절에 이 아주 간절한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과 무서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굳게 결단하겠습니다. 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벌벌벌 떨고 막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력한 확신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갔을 그때 이 경험을 갖고 시편 108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늘상 고백할 수 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상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고백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 굴에 숨었다가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보니 사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결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단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벗어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 위기 가운데 감동을 주시자 이 두려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벌벌벌 떨며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니 여기에 벌벌벌 떨 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감동이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죠. 비파, 수금은 찬양하는 악기들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건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리로다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새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들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이때는 사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독에 든 생쥐와 같은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문 나라 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들을 막 피해서 모압도 도망가고 암몬도 도망가고 에돔도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그 가운데 발견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 하늘 끝까지 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확 덮으니까 이게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제일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은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장 높이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강력한 능력으로 확신을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 세겜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서약을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이곳이 이 세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곳. 자, 숫꽃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므낫세, 반,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 요단 동편의 갓 지파의 중심지가 이제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리로다, 헤아리시리로다 이런 말이죠.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요단 동편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주이며. 자,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이스라엘의 사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투구를 쓰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 에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자, 신발을 벗어던진다는 건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동인데요.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그들 역시 나의 소유이고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위에서 외친다는 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외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주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시편 기자의 고민은 뭐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이게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들, 에돔, 모압, 블레셋,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시편 60편을 보시면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만 2천 명을 죽인 때에,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죠. 1절에는 뭐라 그러냐?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그러니까 앞에 내 마음을 정할 때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다니며 곤궁 가운데 있을 때였고,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 공동체, 통치하는 나라가 사방의 대적으로 막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이 공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시편 108편 우리가 읽은 6절하고 똑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뭐냐면 개인의 곤궁과 그 다음에 나라와 공동체의 곤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 통치의 지팡이고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가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막상 준비하고 나가려 보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정말 저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의 감동의 이 괴리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충만한데 내 현실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충만한 은혜로 어떨 때는 쫙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지금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이 씨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신이로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에 벅찬 감동을 주신

0: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고 때로는 불가능처럼 느껴 보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이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도 요청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결국 이 기도대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치는 동시에 요압 장군이 밑에 가서 이 모압과 에돔을 복속시키고 돌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전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확정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현실과 또 신앙의 갈등과 괴리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부르던 시인의 찬송이 이 아침 절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열방과 세상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해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크심과 능하심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잘 알고 고백한 이 지도자가 참 든든해 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을 넘어 큰 행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시편의 사람, 택함을 받았을 때 극심한 고통도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아침,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만나는 7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잘 들으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놓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오늘 내용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원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얼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내면의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랜된 상처가 조용히 자라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작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반복되는 비교를 만나고 반복되는 해석을 만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미움이었고 마침내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인간의 심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열등감은 오랜 시간 그들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혼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같은 감정을 키웠으며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집단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 극화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방향으로 의견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올림픽 공원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혼자라면 망설였을 수도 있을 행동이지만 집단 안에서는 쉽게 정당화됩니다.

0: 서로의 감정이 서로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틀린 것이 아닐 거야. 이러한 확신은 어느새 양심보다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궁중은 때로 개인보다 훨씬 잔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 봅니다. 수많은 비극이 바로 이런 집단 심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 사람을 공동체의 모든 불행을 떠넘기며 그를 제거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없앤다고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기 힘든 분노,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씌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던 마음도 오랫동안 쌓여온 비교의식도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도 모두 형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상처까지 함께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보다 더 깊은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의한 일이다.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평범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형들은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은수무게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회의실과 휴게실을 오가며 확대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소문이 사실보다 먼저 퍼지고 교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관계를 흔들기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위기를 있고 사실보다 감정을 따르고 이해보다 편가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그 감정이 집단의 공기가 될 때 비극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리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요.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물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첫 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소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99년 홍콩의 5성급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이 다급하게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미소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노스마일 파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일정대로 출근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소가 사라지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했고 억지로 미소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미소에는 천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짓는 미소의 가치가 저렇게 크다면 주님을 만난 참된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짓는 미소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머금은 미소가 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미신적으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와 같은 절망의 세월을 20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 들어오면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언약을 회복하여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복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은혜는 회복되고 닫혔던 은혜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겼다. 자,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정치적, 역사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양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큰 은혜를 입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교회가 신사 참배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교권 다툼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갈기갈기 찢겼는지 아십니까? 1953년도에는 장로교회가 3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교 안에만 200개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 자랑을 했습니다. 4만 5천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1천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경고를 우리는 엄중히 보셔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정교회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독재자 무솔리니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천 가지 죄악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의 한 가지 죄를 더 엄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악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눈물을 떠올리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뿌립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회개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회개의 회자는 돌이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리고 괴자는 고칠 괴자입니다. 자,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뉘우쳐서면 돌아서라 고쳐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쳐서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라, 바르게 세우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며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뒤질까봐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후에는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는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봉사는 의무가 되고 책임은 짐이 되는 것이고 수고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삶에 지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가정에도 기도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방황할 때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무릎 꿇는 믿음의 기도의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그 교회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마치 교통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며, 그들이 그냥 다니겠습니까? 어디에 사고가 없는지, 또 사고가 일어나면 적극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오늘

또 어떤 눈이냐?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도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7월 20일에는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우리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거의 북한에 있었습니다. 석탄 매장량의 80%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었고 화학 비료의 85%를 북한에서 생산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광석 매장량의 92%가 북한에 있었고 그리고 전력 생산 95%를 북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6.25 직전에 북한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전선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전력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한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고 산업은 올수덥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20만이었고 남한은 10만이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북한이 211대, 남한은 22대, 그것도 정찰기였습니다. 자, 이런 군사력과 이런 정치력을, 경제력을 가지고 북침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북침은 일수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낙동강까지 밀렸고 낙동강 전선이 뚫리게 되면 이 땅은 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폭격기를 보내어 낙동강에 융단 폭격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만은 만약 태풍이라도 오면 강풍이라도 불게 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8월에서 9월이면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후를 쭉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B-29기 98대가 일본에서 이륙하여 3일 동안 그 낙동강 주변을 융단 폭격함으로 인민군이 대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습니다. 이 낙동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힘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지금 불안한 이 정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러시아를 움직이시고 중국과 일본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전쟁을 통해 엄청난 상처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의 전쟁과와 천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은 사람만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반시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발전시설의 41% 그리고 공급시설의 43%가 파괴되었습니다. 탄광의 5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3분의 1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아마 100년이 지나도 힘들 것 같아. 미국의 한 기자는 서울 도성이 재건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어난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디지로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토막 난 그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에 농경, 산업, 그리고 정보, 이 세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적이 있던가? 전설 속에 나오는 적토마인들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온 국민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셨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민족 아모리 족속 앞에서 늘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온전한 평안을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군 서피커먼 이병의 이야기입니다. 1951년 24세의 나이에 유엔군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임진강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부대원은 거의 전멸했고 겨우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6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후퇴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흩어져 있는 수류탄을 다 모아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질 수류탄이 없자 이제는 빈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자, 서피컴은 이병도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영국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석 달 뒤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서피컴은 이병이 다시 한국 전쟁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이 있은 후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 수상의 귀까지 들어가고 여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최고 무궁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임진강 전투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감동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고 하는 건 참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전우들이 묻혀있는 임진강변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시 이 땅으로 온전치 못한 몸이었지만 돌아왔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세계 여러 교회는 자신의 것 아끼고 희생하며 우리에게 양식과 옷과 의료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NGO 단체들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며 절망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 5년 전에 아프리카 우물수로 사역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헌금을 4, 5년 전부터 쭉 했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여력이 마음 내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몇 주 전에 은혜를 받고 그때 서운했던 그 서운이 기억나서 몇 주 전에 마지막 6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받은 복을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았고 사랑의 우리

0: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기도를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평화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기도 제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최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감도 안 잡힌다라는 말 쓰시나요? 어떤 일이 너무 막막하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는 이 표현이 주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곤 해요.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이를 다 헤아리는 것이 제게는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잘못을 하고도 한참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도 주님은 바로 책망하시기보다 제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 인자하심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저는 그 마음의 크기를 다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갈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지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구나 하고 말이죠. 혹시 요새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잠시 주님께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넓은 지혜로 길을 여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 안에서 감이 잡히는 오늘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3일 주님으로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감을 끌어올려 줄 아이디어를 줄 어떤 영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책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전요, 정말 자주 감이 떨어지는데요. 내일은 어떤 오프닝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은혜를 전해야 할까? 내게 떨어진 오프닝 소재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때 성경책을 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재로 작성하면 아주 흡족한 오프닝이 쓰여지더라고요. 혹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 말씀이 가득 담겨있는 성경책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앞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완전 감 잡았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하루에 산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6809님 함께 해주고 계세요. 샬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라디오 진행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영남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남로회 대표로 포항소망교회에서 출전하는 하지유, 하성민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솔하는 교사 선생님, 운전하시는 기사님, 안전하게 출발하실 수 있게, 돌아오실 수 있게, 대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상처 안 받고 기쁨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지효 상민이가 또 포항소망교회 대표로, 남로회 대표로 이렇게 나가는군요. 어린이 대회를 또 출전합니다. 우리 지효 상민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은혜 가운데 그저 주님을 경험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상까지 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너무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의미가 깊을 줄 믿습니다. 자, 좋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809님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 보사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걷게 하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포항극동 방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멋지고 능름한 보소PD님 안녕하세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이륙사이님의 이 문자를 받아볼 때면 정말 이 극동방송과 포항극동방송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과 저를에 대한 이런 애정이 담뿍 담겨있다라고 매번 느끼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늘 말씀을 또 필사하시고 보내주시는 우리 이륙사이님이 정말 너무 귀하고 귀감이 되고 멋지십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확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서 또 이 하루 담대히 걷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감사해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오늘의 오프닝에 화답해 주셨고요.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라피디님, 오늘도 주사.

주 출첵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7694님 샬롬 샬롬. 매일 샬주아로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일 감사할 수 있죠? 피디님께서 매일 다른 은혜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문득 피디님의 그 수고와 주님의 손길에 더욱 감사한 아침입니다. 히히히. 오늘의 믿기만 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썸스도 썸머 스페셜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힘이 돼요. 아, 샬롬 샬롬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 제가 진짜 주님께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했지만 더더더 감사한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정말 어떤 말을 들려드려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7694님처럼 우리 방송하실 분들처럼 늘 기도와 이 응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제가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7694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요. 2642님께서도요. 인자하신 그 인애가 넘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하는 이 순간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글자로 출첵 제시해 받을게요. 어떻게 감 잡으셨나요? 오늘은 가슴 뛰는 딱 한 글자예요. 감! 감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감! 감이라고 두 한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믿기만. 박수.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선예 힐링카페 대표 우리 임근성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와,
1: 그리고
0: 권사님.
1: 그리고 극동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야,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
1: 네.
0: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침 한번 또 힘차게 열어봤는데요. 권사님 정말 뭔가 권사님 딱 뵙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 톡톡 튀는 에너지, 비타민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포항 가은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제가 이제 한 2년, 3년 전쯤부터 네. 이제 건강을 위한 그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과 차 한잔 하시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힐링 센터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조교까지 네. 가능하고
1: 네네.
0: 따뜻한 맛있는 이 커피나 이 차까지 또 네네. 제공이 되는 힐링 센터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네네. 권사님이십니다. 이 가은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1: 아, 예, 가은교회는요. 포항 남구 효자동에 위치해 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언제 한번 제가 꼭 놀러 가겠습니다.
1: 네, 꼭 오세요.
0: 우리 시무하시는 목사님의 조남은 어떻게 되세요?
1: 예, 김동철 목사님이 되십니다.
0: 김동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포항 극동방송을 위해 물질로 귀한 동역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좀 소감이 어떠세요? 또 이른 아침이잖아요. 좀 어떠십니까?
1: 많이 떨립니다. 어젯밤부터 예, 떨고 있고요. 처음 연락받았을 때는 네. 안 떨리는 것 같은데
0: 예.
1: 시간이 갈수록 자꾸 떨리고요.
0: 요.
1: 와,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할렐루야입니다.
0: 그래서 어찌 해줄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제 입술에 할말을 넣어주세요.
1: 할렐루야.
0: 이러고요.
1: 아멘.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로운 멘트까지 또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시고요. 한번 이 시간 은혜로운 방송 나눠볼게요. 포항극동방송의 언성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임금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들처럼요. 이처럼 포항교통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임근선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처음에 네네. 좀 믿음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1: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어요. 한 네. 3, 4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때부터. 굉장히 유년기 시절부터네요.
1: 네. 그때 이제 동네에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식일교회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거기서 이제 여름성형학교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갔더니 저희 오빠가 먼저 둘째 오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전에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어릴 때 잠깐 갔던 건 기억은 있어도 이렇게 주일마다 간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거기 갔던 걸 알고 오빠가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예. 이제 교회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0: 네.
1: 그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출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0: 네, 또 유년기에 또 네네. 이렇게 그 작은 어떤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데 그게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네.
0: 또 어린 시절부터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결같이 이어온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세요. 요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좀 방송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설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도 있었겠지만.
1: 네네. 조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제 그런 기대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참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런 네. 귀한 마음 그렇게 네. 귀하게 여기시면서 또 아주 성실히 잘 꼼꼼히 준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권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씨가 네. 이거 포항의 말씨 사투리 이런 느낌이 없어요. 좀 고향은 어디세요?

0: 예, 제가 태생은 강원도고요.
1: 예, 그렇군요.
0: 네, 경기도에서 좀 직장 생활을 예. 하다가요. 이제 결혼 후에 이제 포항에 와서 지금 1999년도에 왔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한 30년 근 다 돼가고 있네요.
1: 포항에서 지금 30년.
0: 네네.
1: 제 2의 고향인 것 같아요.
0: 네, 제일 많이 살았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포항에 온 지 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저 이제 포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좀 적응이 되실 것 같아요.
1: 예, 적응됐고요. 포항이 네. 너무 좋아요.
0: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오늘 또 권사님과 함께 또 포항 사리도 한번 잠시 나눠봤고요.
0: 네.
1: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아까 가은교회, 네. 효자동에 위치한 가은교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네.
1: 교회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자랑도 해주시고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저희 교회가요.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김동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1: 네.
0: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제 올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제가 2002년부터 이제 포항 가은교회를 가게 됐어요.
1: 네, 교단은 어디예요?
0: 예,
1: 네,
0: 장로교 통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통합측의 교회고요. 예,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1: 네.
0: 찬양이 살아 있고.
1: 할렐루야.
0: 예.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와. 예배 가운데 예,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1: 와, 말씀이 살아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0: 네.
1: 찬양의 감동까지 있는 교회.
0: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고
1: 그래요.
0: 저희가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1: 네. 예. 정말 한결같이 마치
0: 네.
1: 우리 권사님처럼 한결같이 예. 또 믿음을 또 중심을 꽉 잡고
0: 예.
1: 남구에서 효자에서 예수님을 네. 증거하는 우리 또 가은교회가 아닐까 또 생각이
0: 네.
1: 듭니다. 혹시 거기 철길숲 있고 그 근방인가요?
0: 아 맞습니다. 저희 이제 효자동이니까 큰 교회 효자교회가 있고요.
1: 예.
0: 그 언덕으로 이제 경주를 가다 보면
1: 알죠,
0: 이래
1: 알죠.
0: 보여지는 언덕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1: 와 너무 네. 예쁠 것 같아요.
0: 네 안에 너무 예쁘게 잘 저희가 그 건축을
1: 네.
0: 예전에 했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또 예. 효자동에 또 명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1: 권사님, 예. 처음에 이 사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까 힐링센터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0: 네네.
1: 예, 카페이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처음에 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0: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요.
1: 네.
0: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이러면서 잘 안 돼서
1: 네.
0: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네, 권사님 본인께서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아 우리 몸의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영양이 보충되고 열이 들어가면 참 몸에 좋은 역할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1: 예.
0: 이제 저도 조금 아팠던 부분들도 있었고 하면서
1: 네.
0: 제가 잘 회복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조교과 함께 몸을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과 함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1: 예.
0: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다가
1: 예.
0: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1: 네.
0: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 삶 가운데에 이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1: 할렐루야. 어떤 기대였어요?
0: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우리 그 시간이 짧게 되고 가장 좋다는 것을 좋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제가 이제 한 열심히 했었어요.
1: 그렇군요.
0: 예.
1: 우리 권사님께서 막 네. 계획하고 네. 의지를 갖고 하실 때도 있었군요.
0: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세상에서는 계속 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데 제게는 어찌 보면 이게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때에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때에 했더라면 정말 너무 힘들게 아마 안 됐겠구나.
1: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냥 힘 안 들고 있잖아요.

0: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 기쁨으로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아, 그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기대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와. 그런 기대들이 참 많아요.
1: 예.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잘 나눠주시네요. 아, 사실 우리 네. 권사님께서 긴장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어떤 걸 나눠야 되나, 어떤 아, 얘기를 네.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정말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제가 느껴집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의로 하려고 할 때는 그런 타이밍이나 모든 게 조금 염려도 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비관적인 메시지들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네네.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놀랍게도 순적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또 이 좋은 신 하나님을 이런 카페를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또 마련하고 그 마음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또 힐링 카페를 운영하는 지금의 그런 이런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닐까 또 생각이
0: 네네.
1: 듭니다.
0: 예.
1: 권사님 잘 나눠주셨고요.
0: 네.
1: 정말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렇기에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한 열심 한다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1: 네.
0: 이제 남아있던 이 습관들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조금 급한 성격이 있어요.
1: 빨리 빨리 좀 이렇게 뭔가 네. 쫙 이루고 싶고 네. 추진력이 일단 좋으시군요.
0: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조교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래 기회를 봐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싫어하는 거예요, 막
1: 오히려
0: 예, 예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 안 온다 와.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매장에는 찬양을 피아노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제 음악도 좋고 편안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1: 간혹 가다가
0: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데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제 돼 가시는데
1: 예.
0: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돌본다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일로 시작하면서 이게 그 병원 간병사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1: 네.
0: 몸이 이제 안 좋으셔서 조교하러 오셨다. 너무 좋다고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 예.
0: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이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고 계속 도와주신대요.
1: 그 손님께서.
0: 예.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이제 뭐 이제 없는 거죠. 말하자면
1: 네.
0: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닌데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절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 고객님, 선생님. 절에 다니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보증을 해주실 겁니다.
1: 아멘.
0: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도 인해서 많이 들었대요.
1: 이미.
0: 예,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아니다 이러는 거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1: 얼마 전부터요?
0: 예, 예. 몇 달 전부터. 이제 하여튼 작년부터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오셨는데 계속 안 좋아지니까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1: 네.
0: 그냥 살아가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절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말 진중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분 주위의 간호사로 일하시는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쁨의 교회를 등록을 하긴 하셨어요, 그분이요.
1: 그래요.
0: 네.
1: 와, 전도가
0: 너무 감사하죠.
1: 너무
0: 네.
1: 감사하네요.
0: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이제 그
1: 그렇죠.
0: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조상에 대한 그 믿음이 되게 크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에 많이 흔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뵈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잘 가보자. 굴곡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잠깐 나누고 왔는데 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1: 네, 너무 너무 감동의 정말 이야기고요.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을
0: 네.
1: 또 이렇게 전도하시려는 우리 권사님의 그 열정과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0: 아멘.
1: 사실은 겁날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0: 네.
1: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0: 네.
1: 과연 이분께 이게 들어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심어질까? 막 의문이 들 때도 많은데 수십 년을 절에 다녔다면 하지만
0: 그렇죠.
1: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요.

0: 일단 심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심으신 분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요. 함께 기도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분명히 우리 그분 그 고객님 지금 연배가 있으신 그 고객님 손님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더 이 주위로 딱 붙잡아 주실 것 같아요.
1: 아멘.
0: 예수님을
1: 믿고 필요합니다.
0: 거듭나는 우리 또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 아멘.
0: 귀한 나눔 감사해요. 아, 조경 무료 이용권으로 이용권으로 네네. 지금 협찬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물 당첨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네. 좀 방문을 하실까요?
1: 네네. 여러분들 왔다 가셨는데요.
0: 예.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오셔서 이제 하고 가시고 하면서 또 가끔 물어보고 전화는 왔는데 네. 안 오신 분도 계세요.
0: 아, 예약처럼 이렇게 좀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도
1: 네,
0: 계세요?
1: 네. 아, 이제 갈게요 했는데 안 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셔서 하고 가시고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0: 네. 그래요. 예. 그중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분도 계실까요?
1: 네.
0: 어떤 분?
1: 제가 이제 3월쯤에 네. 또 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날 조금 어디를 가는데 그걸 결정해야 되나 이제 이게 맞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네. 있었을 때에 극동방송에서 이거 가져오셨다고 하면서 오시는데 목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0: 예.
1: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보통은 한 시간을 해드리는데 이제 30분만 하셨어요.
0: 예.
1: 그 가운데 잠깐 이제 얘기를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기도를 해주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이분도 하나님 또 보내셨구나.
0: 할렐루야.
1: 이런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날 그 고민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싹 날리고 너무 기쁘게 네. 달려갔습니다. 그 장소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죠.
0: 네. 예.
1: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예 목사님께도 예,
0: 정말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섬겨주시니까 아니 한 시간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1: 아 예 그냥 물에 발을 담고 계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 뭐 차도 이렇게 좀
1: 네 차도 드리고 뭐 이야기도 세상에.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예
0: 우리 같이, 권사님께 예. 그렇게 한 시간 이렇게 토탈 케어를 받으면. 아 힘이 날 것 같아요.
1: 네, 꼭 오세요 한번.
0: 네, 우리 방송하실 분들 혹시 네. 이 쿠폰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앞으로 쿠폰을 받으실 분들 꼭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간 뭐 여기 정해놨는데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못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혹시 들으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0: 진짜 최고입니다. 네. 제가 엄지척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배려심이 또 넘치십니다. 포항교통방송 평소에 좀 청취를 하실까요 권사님?
1: 아, 네. 제가 주로 이제 차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에.
0: 네.
1: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로 계속 켜놓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좀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점에 이렇게 청취하게 되는 이유가 될까요?
1: 그냥 찬양과 말씀이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또 이렇게 이런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0: 네.
1: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늘 말씀과 그 찬양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늘 기억할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냥 그런 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0: 편안하고 네. 주님을 접할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방송, 예. 극동 방송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예.
0: 감사해요. 마치 우리 힐링 카페가 제가 또 그런 곳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편안한 곳. 오늘은 네, 가은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임금성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한 곡 듣고 오실게요.

0: 은혜로운 찬양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요 정말 한결같이 이 포항교통 방송을 위해 귀한 선물 협찬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것처럼요 방송 사역을 가능토록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 혹시 전파 네네. 선교사라는 존재 좀 알고 계셨나요?
1: 아 네. 그 극동방송이 세워지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이 방송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쭉 방송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저희 남편을 안 믿었어요.
0: 네.
1: 결혼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이름을 해서 심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럼 우리 권사님과 우리 권사님 가정이 지금 전파 선교사시군요.
1: 네네네. 아,
0: 전파 선교사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서 또 믿음의 기업으로까지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이렇게 네. 귀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처럼 하지만 네. 지금 좀 이 가입까지는 망설이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1: 예, 그렇죠.
0: 혹시 겉면의 말씀이나 유익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1: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극동 방송은 좋은 땅이라 생각합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1: 그래서 좋은 땅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아니 우리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정말 네. 담대히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경험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위해 심었잖아요.
0: 네.
1: 그 저는 중보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네. 오게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0: 네, 계기가 있었지만
1: 예, 네, 그래서 아 이런 중보의 기도와 이렇게 너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극동방송에 심었던 게 왜냐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극동방송 틀고 다녔다 했잖아요.
0: 네.
1: 이제 세워지고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뭐라 했어요.
0: 그렇죠. 뭐 계속 이게 뭐야.
1: 싫다고. 예.
0: 뭐 질문 저 찬양 뭐야 계속 예. 나오니까.
1: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0: 어느 날?
1: 직장 출근할 때 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끈 줄 알았는데.
0: 끈 줄 알았는데 본인이 듣고 계셨군요.
1: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제가 극동방송에 문자도 보냈었어요.
0: 문자도 보내고 우리 네. 우리 권사님이 네. 이렇게 문자 또 사연 소개되면
1: 네.
0: 그 사연 소개된 게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이리 오 이거 내 사연 아니야?
1: 예,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더 대박. 많이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고
0: 그렇군요.
1: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0: 우리 좋은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께서요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극동방송을 네.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뿐만 네. 아니라 기도들을 이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뭐든지 예, 할 수 있는 만큼
0: 네.
1: 예.
0: 우리 권사님이 지금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남편 집사님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또 물질로 헌신하시면서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1: 네네.
0: 기도 제목을 이 좋은 땅 극동방송에 심으니까
1: 네네.
0: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또 네네.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또 이렇게 장성하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또
1: 그렇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0: 거사님 함께 은혜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1: 아, 네.
0: 너무 아쉬워요. 더 놔두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끝으로 기도 네. 제목이 궁금합니다.
1: 아, 네. 이제 저희들이 가정이 신앙을

0: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가족들이 믿음 성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딸이 셋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큰 딸은 열심히 잘 뭐 잘 나가고 있어요.
1: 예.
0: 열심히 또 반주도 섬기면서
1: 그래요.
0: 그렇게 있고 이제 둘째와 셋째 딸이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서
1: 네.
0: 아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먼저 심겨지기를
1: 아, 네. 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네.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인도됨 받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끝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아,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저희가 감사하죠.
0: 네.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은혜로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감동받고 계시고요. 은혜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한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우리 선의의 힐링카페를 운영하는 포항가은교회 임금선 권사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감사해요.

수저리 2642님, 임금선관사님 환영합니다.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멋지세요 라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하셔서 사진으로 보내주셨네요. 와, 매장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참 평안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또 사업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뒷자리 우리 3072님께서도요,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정말 친절하신 사장님 덕분에 잘 쉬고 따스한 차를 마시고 조교까지 하게 되니 참 호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가장 귀한 복음을 담고 나누시는 사장님, 늘 하나님 사랑의 대사로 그 귀한 삶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트까지 우리 3072님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072님 다녀오셨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낮은 자의 자세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막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네요. 우리 3072님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함께 그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12님께서도요, 권사님 저희 부부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9507님께서도요, 모든 사역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라고, 3923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3894님 힐링카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티처리 9507님 감 잡았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 잡으셨군요. 주님의 은혜 잡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출첵제쇼

담백하게 딱 한 글자 드렸어요. 감! 감 드렸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려야겠죠. 먼저 뒷자리에 우리 6700님이신데요. 6700님 뒷자리가 두 분 계세요. 가운데 자리 9로 시작하는 6700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려요 라고 센스있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8797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잡았어. 당신은 잡으셨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뭔가 제게 보내는 이렇게 메시지 같은데 저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은혜 나누니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6700님, 8797님 두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샬조아를 통해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의 소식이 아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 사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그래, 아이마하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났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합니다. 아이마하스에게는 열정이 있고 왕을 향한 충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반역은 끝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원수는 패했지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20절에 요압이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에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하며 정답부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21절에 결국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노예였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크게 얽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을 말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 좋은 소식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이마하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압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마하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결국 23절에서 요압이 허락하자 아이마하스는 들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24절부터 보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지켰을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27절에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요. 참 아름다운 평가예요. 다윗은 아이마하스를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는 보통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합격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눈물 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0: 내서 상을 얻고자 한 저의 모습과 좋은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교제하게 된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23절의 아이마스처럼 다름질하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는 불신결혼으로 나아가던 저를 막아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또한 결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분별 없이 관계에 임한 제 모습과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였죠. 최근에는 10여 년 전 알았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안에 공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소식만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힘든 사건은 나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이마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고 공감하기보다 정답을 말하려 하며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저 큐티책을 펴게 하시고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0: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일요일 아침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낸다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학교 가서도. 말투가 달라지고 돈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마음의 태도. 조급하던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고 까칠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반응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헤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다 싶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 사실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씨앗이 심겨 있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러면 나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녀석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그 이전에는 편하게 농담하고 히덕거리던 친구가 어느 날 달라지니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온갖 나쁜 거 다 하다가 그 맨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무법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때, 2절에도 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제는 함께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 함께 즐기고 술 마시러 가고 1차 2차 부끄러운 짓들 함께 하고 그렇게 놀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이상해졌어? 왜 시시해졌어? 옛날에는 우리랑 잘 어울렸잖아. 비방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불편해합니다. 가정적인 남편을 바보 취급하는 남자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들 좀스럽다 놀리는 교실이 있습니다.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왕따시키는 직장도 있습니다. 뇌물 없이 정직하게 법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비웃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정직한 사람 하나 생기면 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르게 살아가는가? 첫째,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시간이 아까워져요. 제가 미국에서 30대 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이민 뭐 유학생들 사역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 모르다가 이민 와서 유학 와서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재밌게 전도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정말 놀만큼 놀아본 친구들,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별짓 다 하던 친구들, 심지어 조직폭력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던 거 열심히 배우다가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어둠이 가시고요 정말 조폭 같은 험상궂은 얼굴이 순진한 아이같이 천사같이 바뀌어간 현상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금요일 밤 일주일 내에 미국 사람들 틈에서 껴서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하느라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주말에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함께 말씀 공부하고 떡볶이도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요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막 무슨 조명을 켜, 여러분 아세요? 여기 동해안에 오징어 배 깜깜한 바다에 오징어 배 뿔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은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그 중에 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보니까 그냥 목적 없이 보낸 세월이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좀만 더 젊었을 때 예수 알았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바로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부모가 보낸 거예요. 그 외에 친구는 스시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미국 가면 엄청난 레스토랑 사장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그냥 뭐 왔다 갔다 교회당만 밟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요 처음으로 나오는 반응이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좀 더 일찍 은혜를 받았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눈을 떴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동시에 몇 년이 남았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평생을 지독한 안티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잖아요. 나는 평생 내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 분석하고자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1분 1초를 아꼈어요. 글 쓰고 인터뷰하고 마지막을 얼마나 불꽃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혹은 부모님 안 계신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에 돈과 시간 내 인생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에 생명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눈이 뻘개가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도박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물론 맞죠. 그 이전에 시간이 아까워서 못해요. 몇 시간씩 앉아서 남 험담하고 앉아있는 것 험담 나쁜 거야. 그 이전에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흡입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2: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역시 시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할 일 많지만 좋은 일 많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면요 나에게 남은 때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무의미한 일에 나를 드러내려고 헛된 노력하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기에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품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 원어가

크센이 존타이,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 낯선 사람. 그걸 낯선 사람 대하듯이, 외계인 대하듯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단어의 어근이 그대로 구절에 나옵니다. 서로 대접, 환대라는 말이죠. 환대하기를. 이게 바로 필로 크세노입니다. 필로스 아시죠? 크세노이, 낯선 것을, 이상한 것을, 내가 좀 불편한 그것을 필로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환대는요, 내가 다른, 나하고 다른 것, 낯선 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세상은 우리를 낯설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배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방을 비방으로 맞설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환대한다는 거죠. 대접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나그네였다, 홈리스였다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Home for the homeless. 베드로전서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나그네지만 이 땅 살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주는 사역을 하자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6.25 기념일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6.25 때 한국으로 내려온, 남한으로 내려온 이 월남 동포들, 그야말로 집 없는 나그네였거든요. 얼마나 불쌍히 살았는지. 저희 장인 어른이 평양 가까운 데 살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알아서 내려온 거예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중부지방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길에서 사촌을 만난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친척을 우연히 만났대요. 어디 지내냐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자리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부산에 여러분 용두산 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밑에 내려가는데 그 산 밑에 쫙 이렇게 그냥 줄지어 있는데요, 딱 요만한 데다가 자리 잡아놓고, 보루바꾸 아세요? 보루바꾸 보루바꾸 아세요? 옛날에 이거 볼드박스를 보루바꾸라 그래요. 보루바꾸 갖다 놓고, 그게 두 명도 눕기 힘든데, 야 우리 집에 자고 가라. 그 말씀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국 굴지의 교회들, 영락교회, 충현교회 다 그때 생긴 겁니다. 영락교회는요, 1945년에 한경지 목사님이 27명의 월남 성도들 함께 와서 서울에 자리 잡고 먼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배단이 전도가 아니고 후에 영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 세우고 고아원 만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이불 한 채 가져온 거 헌납해서 그거 팔아서 교회 짓고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대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25를 생각하면요,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이 있을 수 있던 그 영성의 핵심에 Home for the homeless, 나도 나그네지만 누군가의 집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실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낯선 땅인데,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는데, 우리도 피난 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Home for the homeless를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품의 따뜻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신앙, 그리고 그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랜드 스토리를 알면요, 우리는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하잖아요. 캄보디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캄보디아를 걱정하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죠? 휴가 내서 비싼 비행기 타고 자녀들까지 보내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품을 아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도 형제로 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런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만나는 것 일들 중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똑같이 그세니조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

0: 상은 크센이죠. 이상하게 여깁니다. 외계인 취급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환대합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지, 이런 고난이 닥치지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주시면 받아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도 감내하는 거예요. 왜냐? 모두 이 사람도 이 사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나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대책도 있고 계획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당황하는 마음도 고난도 눈물도 모두를 합쳐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그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하려면, 설교하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봉사하려면 오늘도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찬양대하고 계시고 예배 안내위원회하고 계시고요, 교육부 교실에 가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선교도 나가시고요, 우리가 담 넘어 전도도 했고요,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많은 섬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으로 하면 금방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금방 등 돌리잖아요. 나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 있게 나서다가 큰 소리치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두 번째 품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80세의 모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뭐 별 소망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불 붙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다가갑니다. 왜 이상해요? 이 불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광야에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서 불 날 수 있어요. 이상한 거든요.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나무나 소나무면 좀 오래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떨기가 뭡니까? 금방 확 탔다가 금방 사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어떤 유대인 랍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그 서점에서 서서 읽었어요. 당시에는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서점에서 서서 읽었는데, 이 가시떨기가 모세 자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40세의 모세, 정의감으로 추궁 안 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팔에 힘도 넘쳤고 왕자라는 지위도 네트워크도 있었어요. 나쁜 놈들 한 방에 때려 눕힐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나섰죠.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그냥 도망쳐버리잖아요. 확 타오르다가 세상 다 어떻게 할 것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가시떨기, 인간적인 열정. 40년 후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도와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요.

0: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비록 가시떨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패션, ignited by God, 하나님이 불붙이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연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불붙이실 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청년 사역할 때 이 말을 청년들에게 했어요. 청년들이 은혜 받고 이 Passion Ignited by God, PIG라고 줄여서 우리 청년부의 심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3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때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사회 각계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불붙이신 열정이면요, 여러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80세에 부름받았는데 그 이후로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4장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0: 예, 그 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그 40년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2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저 모든 백성들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대신 저를 벌해주십시오,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이죠. 열정적인 사랑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뜨거운 열정뿐 아니라 이러면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해도요, 비방에 비방으로 맞서지 않는 베드로전서의 신앙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생채기가 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집에 가가지고 밤새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럼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온유한 반응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죠. 모세는 부당하게 공격해도요 그냥 웃지요. 이런 태도를 세상 사람들은 쿨하다 그래요. 쿨하다, 그죠? 이게 모세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쿨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21세기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뭔가 하면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성장에 중독되어서 다 키우려면 키우려 하면 못 산다 이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속 가능성도요, 게으른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쉽죠. 귀찮은데 안 하면 좋죠.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부분은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여러분 줄일 거 포기할 거 안 할 거와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여러분 한 그릇 나지 않습니까? 창조적 지속 가능성, 가치가 분명한 삶,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총명한 철학자여서, 학생이어서 하이데거의 제자였는데 하이데거하고 나중에 연인이 되죠.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 하이데거가 나치에 부역하자 실망하고 떠납니다. 미국으로. 그 이후에 독자적인 철학 세계를 구축해 나갔죠. 이분이 한 말 중에 탄생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다움이 어디 있는가? 네이털리티. 간단히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에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나이에 내가 이만큼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고요.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서성 하이데거는요, 인간을 sein zum

0: 포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 태제죠. 아렌트는 반대로,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새로 시작하는 능력, 지금까지 살았던, 어제까지 살았던 그 익숙한 삶,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니고요, 오늘부터라도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 아시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내 인생 끝났다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새해를 앞두고 쓴 편지, 선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정말 억울한 이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놀라운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이 찬송 마지막에 보면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일 모레 죽는데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굳세게 전진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